0: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적극으로요.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띄워드렸습니다. 자, 꽃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름에 피는 꽃 중에 백일홍. 네, 이름 그대로 100일 동안 지지 않는 꽃으로 유명하죠. 특히 한여름 뙤약볕 아래 붉게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초록과 멋지게 어우러져서 근사한 대비를 이루는데요. 특히 선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꽃이라서 서원이나 향교 주변에 꼭 심어두고는 했답니다. 뭐 이맘때 안동의 그 병산서원에서도 담양 명옥헌에서도 뭐 계룡산 둘레길에서도 진도 울림 산방에도 배룡나무 꽃이 지금 한창이겠죠? 오늘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만만치 않은데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꽃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마음 다 잡으면서 여름을 좀 나아봐야겠습니다.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19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The Manhattan Transfer의 Java Jive 그리고 바블렛츠의 Be My Baby 듣고 오셨습니다. 메아리님, 프랑크 소세지 듬뿍 넣은 부대찌개 같은 김치찌개 끓이는 중입니다.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이러면 역시 집이 최고, 집밥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집에서 내가 직접 해먹는 음식만큼 또 맛있는 게 없죠. 저는 요즘은 한 8대 2? 8대 2 정도?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게 8이면은 외식이 이제 2 정도인데 2마저도 이제 1 때문에 네, 계속 밖에 있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외식을 좀 하는 편인데 김치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근데 너무 행복해요. 냉장고 딱 열면은 뭐 갓김치 뭐 총각김치 뭐 어디 지역김치 그리고 또 약간 좀 깔끔한 서울김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기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쪄 먹고 약간 요런 재미로 나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357하나님, 알디 고민입니다. 아이 낳고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극제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아이들 일주일치 아침밥 밀프랩으로 만드는 중이고요. 뭐든 계획 세우고 예측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근데 알디도 제이인가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 제이 성향을 가지신 분도 뭐 일주일을 좀 내다보고 제이 성향으로 산다. 뭐한 달을 제이 성향으로 산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제이가 맞긴 맞는데 조금 짧은 제이인 것 같아요. 그 계획적으로 사는 게 하루하루를 네 하루 이틀 정도 저는 암산을 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7시에 도착해야 되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고 몇 시에 출발하려면 몇 시까지 준비를 끝내야 되고 몇 시에 준비를 끝내려면 몇 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암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모라이어 캐리, 트레이 로렌즈의 I'll be there. 그리고 요리왕님께서 신청하신 저희니의 오픈 암스 듣고, 네, 저희가 준비한 영화 보러 가시죠.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화려한 블랙드레스와 진주 목걸이, 검정색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성이 이른 새벽 택시에서 내립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뉴욕 5번가의 한 주얼리 매장. 쇼윈도 너머의 보석들을 바라보면서 크루아상과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그녀. 그녀의 이름은 홀리 골라이틀리입니다.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뉴욕 맨하튼에 왔지만 부유한 남성들의 짧은 데이트 상대일 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죠. 매일 아침 주얼리 숍에서 보석을 바라보는 일이 그녀에겐 불안을 달래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슬플 땐 그냥 택시를 타고 티파니에 가요. 그럼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거기라면 나쁜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맨하튼의 아파트에서 이름 없는 고양이와 함께 사는 홀리. 어느 날 가난한 무명 작가 폴이 홀리의 윗집으로 이사를 옵니다. 명색이 작가지만 글을 쓰지 못하는 폴은 부유한 여성에게 후원을 받아 근근히 생활합니다.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정착하지 못하는 여자와 글을 쓰지 못하는 남자, 둘은 서로가 비슷하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사실 홀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죠. 텍사스 출신의 가난한 소녀 룰라 메이였던 그녀는 가난을 피해 이름까지 바꾸고 도망치듯 뉴욕으로 왔지만 지금은 마피아 조직원의 심부름이나 하면서 용돈 몇 푼 받는 처지. 언젠가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안정된 삶을 얻을 때까지 현재의 일상은 그저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르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런데 계획했던 브라질 남자와의 결혼은 무산돼버렸고 설상가상 마피아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홀리의 계획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맙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녀는 이제 뉴욕을 떠나려 합니다. 기르던 고양이를 길 한복판에 내려놓고 브라질로 가려는 그녀 앞에 폴이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비겁해요. 현실을 인정한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속하는 거, 그게 유일한 행복의 기회예요. 근데 당신은 도망치려고만 하죠.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당신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어요. 자신이 놓아버린 고양이를 찾아 빗속을 울며 달리던 홀리는 자신이 줄곧 외면해 왔던 감정이 뭐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을 간직했던 주인공이 화려함 뒤에 숨겨둔 진짜 자아를 만나 현실을 인정하고 사랑할 용기를 되찾는 영화였죠.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의 매력이 가득한 클래식 무비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었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무려 65년 전 영화입니다.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였고요. 시대를 초월한 패션 아이콘이자 세기의 연인으로 불리는 오드리 헵번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아주 영화 내내 넘치는 그런 작품이었죠. 트루먼 카포티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고요. 영화의 영원한 상징인 주제곡 문 리버는

0: 조지 헵번이 아파트 창가에 걸터 앉아서 기타를 튕기면서 부르는 이 명장면으로 우리 기억 속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이 입은 블랙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 이 시가렛 홀더와 모자는 지금도 전산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예,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죠. 특히 첫 장면에서 오드리 헵번이 입고 나온 역사상 가장 유명한 리틀 블랙 드레스, 이거 지방시가 만든 드레스였다고 하네요. 2006년 런던 경매장에서 무려 80만 달러, 네, 하나로 한 11억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오드리 헵번은 지방시의 뮤즈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우아하고 절제된 고전 영화도 한 번씩 찾아보고 싶어질 때가 있죠. 워낙에 장면 장면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 깊게 박혀있는 그런 클래식한 영화. 아마도 그렇다 보니까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작품을 그런 장면들로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용은 잘 기억을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본 영화는 오드리 헵번 주연의 1961년도 영화였어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었습니다.
1: Okay, I'm a cheerleader now.

G.O.D의 하늘색 풍선, S.E.S의 꿈을 모아서 듣고 오셨어요. 꽁실꽁실님, 저희는 오늘 영화관으로 피서 갑니다. 남부지방은 연일 불볕더위네요. 영화 보고 외식하고 찻집에서 수다 떨다가 저녁 늦게 귀가하렵니다.

금요일 스케줄로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죠? 어우, 그럼요. 완벽하죠.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다. 10년? 1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삶의 OTT가 이렇게 깊게 박히기 전에 그때만 해도 데이트 나가면 영화는 무조건

뭐 더 깊은 자리도 네, 같이 하게 되고 술자리도 같이 하게 되고 보통 이런 순으로 가게 되는데 요즘은 OTT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영화관 잘 안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영화관 가보세요.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요.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 보시려나? 재밌는 거 요즘 뭐 하나요? 자,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그리고 케이락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메로우씨님께서 아우 잠이 안 깨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자 그래요,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상장 심사를 평균인 62일보다 2배 이상 빠른 28일 만에 마친 것으로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상품 출시가 이례적으로 앞당겨진 배경과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지수 구조가 단순하고 투자자 관심이 높아 심사와 상장 준비 기간이 단축된 것이라고 해명됐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현지 시간 6일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49달러로 전장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7.29달러로 전장 대비 2.8% 올랐습니다.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해당 정보가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유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보조금으로 줘야 하는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8: CBS
9: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전국적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고 특히 폭염 중대

0: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으로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노약자들은 온열 질환에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 파주와 춘천, 광주 38도, 대전과 대구 37도, 부산은 35도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국 상해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는데요. 다만 동풍이 불어들며 동해안과 제주도는 주말 동안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주말부터는 폭염의 강도가 약간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공주님께서 신청하신 노을의 청혼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돼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5: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블런디의 마리아 그리고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Hero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망님, 구럽도 백패킹 마무리하고 선착장 인근에서 쉬는 중입니다. 파도 소리와 자연이 함께하는 이곳 지금 너무 좋네요. 남편이랑 함께 듣고 있습니다. 와, 그 구럽도라는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셔서 백패킹 하시고 이제 그거 다 정리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와, 저는 약간 그 멀게 보자면 이렇게 백패킹 하면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저는 이렇게 캠핑 다니시는 분들만 봐도 진짜 대단하다 싶거든요. 저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결국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늘 하게 되는 말이 아이고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아이고 나가면 고생한다. 나가면 고생해. 그러면서 집이 이렇게 널브러지 있는 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이악물고 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특히나 날씨도 좀 그래서 그런지 밖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나저나 이런 거에 정말 이렇게 좀 취미삼아 맛들이면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 자유로움이 뭔지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조심해서 돌아오시고요. 자, 이석강님께서 신청하신 성시경의 희재 그리고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옵니다.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파이프라인님께서 신청하신 클래식화이의 러브레서피 우주명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 전수진님께서요. 출첵은 두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WBS 작성하면서 특근 모드에 애청하면서 업무 보고 있습니다. DL 부서원과 같이 듣겠습니다. 오,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한 WBS를 작성한다. WBS가 뭘까요? WBS는 Work Breakdown Structure. 프로젝트 전체를 이렇게 트리 형태의 계층 구조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이런 걸 작성을 하시면서 특급 모드를 하고 계시나 봐요. DL 부서원은 뭘까요? DL. DS, DB, 데이터베이스. 뭐 DL. DL은 뭘까? 저도 참 모르는 거 많아요. 그죠? 어쨌거나 굉장히 뭐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헷갈리게 안 하고 조용히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트 스파크 그리고 데니구 제이슨 리의 오늘 볼까요?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어쩌면 그건 그래요 그건
1: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이너지영님 오늘 2시간 순삭 조금 전에 9시 아니었어요? 후후후 3인조 시간도둑 RD PD님 작가님 사실상 주말권인데 빠른 퇴근하시길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가 훔쳐가는 게 우리 3인조 도둑이 저희가 훔쳐가는 게 좀 다양하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훔치고 시간도 훔치고 그죠? 관심도 훔치고. 자, 또 한번 훔쳐볼까요? 엄정화의 디스코 이효리의 유고걸 듣고 옵니다.

0: CBS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0: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경합수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 의왕시, 진천군, 서초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합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포고령에서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수입 가격도 설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새벽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화 큐셀의 경우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 웨이퍼, 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OCI 홀딩스도 15% 관세 대상이 아닌 말레이시아의 자회사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선주 해운단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유엔과 국제해사기구 IMO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해운회의소 등 해운협회 8곳은 최근 유엔과 IMO 사무총장에게 공동 공개 서한을 보내 통행료 도입은 소비자 비용 증가와 자유항행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항행권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3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오늘 구속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변호사 사칭 피싱 사이트 31곳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4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0: CBS
1: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요리에 서툰 사람일수록 찌개나 국을 끓일 때 간을 너무 일찍 본다고 해요.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것저것 넣다 보면 맛을 망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덜 끓였기 때문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재료들의 맛이 천천히 우러나는데 말이죠. 우리도 가끔은 그렇지 않을까요?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마음만 앞설 때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보기로 해요. 시간이 해줄 일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하루에 기분 좋은 쉼표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0: 아이콘 사랑을 했다. 우리는 여름과 사랑을 했다. 이거면 됐다. 입춘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최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름과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시간이 가을을 데려다 주기를 바랍니다. 바나나 우유님께서 입추라 그런지 시원한 것도 같네요 하셨어요. 정말요? 거기는 시원한가요? 그러면 다행인데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지나면 주말 지나면 조금 꺾이긴 하겠죠. 이런 날씨에 아시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 하고 가능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랄랄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유를 갖고 오늘의 맛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말 계획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하루에 기분 좋은 쉼표 100원경에 랄랄라예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크리스토퍼 청하가 함께한 When I Get Old, 찬열 펀치, Stay With Me. 엄미춘님, 회사에서만 몰래 잠깐씩 듣다가 휴가라 집에서 듣고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볼륨 마음껏 높여서 듣고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에 달콤한 원경언니 목소리, 이것이 진정한 휴가 아니겠어요? 달콤한 휴가에 랄랄라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막 신나는데요. 9863번님, 여기는 의류 제작 공장입니다. 직원들은 다 휴가 가고 나만 혼자 일하고 있네요. 원경씨가 친구가 되어서 좋습니다. 에어컨은 틀어놓으신 거겠죠? 친구가 전하는 커피 한 잔, 랄랄라 커피 받으세요. 0001님, 오늘만 근무하면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화순 시골집에서 일손 도와드려야죠 하셨고, 가을 햇살님, 내일 남편과 여수 가요. 지난주 이번 주가 휴가 피크 시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휴가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돼지공주님은 돌아오고 계시대요. 남편과 여름휴가 보내고 집으로 고고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항상 함께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 곡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네가 좋아.

빅나티 하가가 함께한 꽃이었고요. 앞서 들은 곡 최성곤 네가 좋아 였습니다. 시범 가족이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뜨거운 햇살 뚫고 신경 재활을 다니고 있는데 원경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에너지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꽁숙이님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시범 가족이셨군요. 이제 랄랄라 친구가 되어주세요. 2919번님 서울 고덕초등학교 보안관 이건우입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근무 중이에요.

있는데요. 방학이지만 방과 후 돌봄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땀 흘리며 등교하는 걸 보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가게도 없고 냉장고도 없어서 마음만 전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아이들 지켜보시면서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선물이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정말 든든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자전거로 출퇴근하신다니 이 더위에 고생 많으시네요. 2919번님께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구름씨씨님, 사무실에 혼자라 늘 CBS로 시작해서 퇴근까지 함께합니다.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역시 휴가 가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키리님, 강릉에서 택시 운행하면서 듣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맛집에 길게 줄이 서 있네요. 서울 분들 많아요. 타지역 관광객들도요. 그럼요. 이맘때가 강릉 제일 북적북적할 때 아닐까 싶은데요. 이그라이님, 어머, 나는 원경님 얼굴 처음 보는데 얼핏 박은빈 씨 얼굴이 보이네요. 크크크크크. 얼핏. 요 부사가 살짝 마음에 걸립니다. 아직 저랑 눈인사 안 하신 분들은 CBS 레인보우 앱 한 번씩 켜주시고 저희 홈페이지도 열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에요. 퀸카.

인피니트 내꺼 하자. 최애나 네모네모 아이들 퀸카. 당신을 웃게 할 힐링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보물1님. 오늘도 동네 뒷산 오르는데 땀이 비 오듯이 흐르네요. 빨리 시원한 가을이 오길 바랍니다. 원경님 방송 처음 듣는데 음악이 기분을 업 시키네요. 와, 이 더위에 뒷산을 오르신다니. 와, 해투님은 노래 듣다가 좋아서 인사합니다. 하이파이브 전하고요. 나나님. 아들 치킨 가게 청소해주러 왔는데 홀 에어컨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 AS 부탁하느라 속상합니다. 더워요. 빨리 수리받고 싶어서 속 타는 마음 음악 켜고 청소합니다. 이 더위에 아들 치킨 가게 청소라니 아드님이 정말 보양식 대접하셔야겠습니다. 소희님, 다들 휴가 중인데 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어폰으로 라디오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다들 더위에 화이팅입니다. 시원한 회사에서 음악 들으면서 나만의 시간 잠깐 가져보는 것도 달콤할 것 같아요. 6707번님, 저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환자분들이 책을 좋아해서 음악 들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책 읽으면서 듣기 좋은 곡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0527번님, 사무실에서 몰래 조용히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도 선곡이 다 너무 멋지네요. 오래간만에 옛 노래 생각납니다. 나얼의 귀로 부탁해요. 귀 쫑긋하고 기다릴게요. 지금 같이 들어요.

윤미래 Always.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이 오히려 차분하게 느껴지는 노래에 회복이 됩니다. 음악은 위대하네요. 앙빵님. 네, 이렇게 에너지 충전하시고

양산까지 쓰고 걸으니까 견딜만 한데요. 이렇게 적응해서 살고 있어요. 한여름의 생존법이랄까요? 생수 얼려서 가슴에 품고 가는 거 괜찮네요. 더위에 조금씩 녹아내리면 또 시원하게 마시기도 하고. 청주 레인보우 줌마님, 이 더위에 걷고 계시네요. 1263번째 걸음 걷고 있어요. 원경님이 진행하는 랄랄라.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앞으로 질청할 듯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청하신 곡 전해드려요. 김상민, You.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 속이 좀 뻥 뚫리게 신청해봅니다. 4953번님 청하신 조피디 인순이 친구여 들으면서 랄랄라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0: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회3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되는 등 나머지 지휘관들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유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조작 의심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후보자들의 득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모두 4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발표한 뒤 전북 전주 완산구, 경기 시흥 신현동과 연성동, 경북 김천 등 4곳에서 후보자들의 득표수를 사후 수정했습니다. 수정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은 지난달 8일로 선거 종료 시점으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특검 후보 중 최종 후보 2인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추천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위원회 운영 계획을 확정 짓고 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정식으로 후보 추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추천위는 오는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의 특검 후보를 받아본 뒤 이틀 후인 14일 두 번째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0여 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센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난해 14만 천여 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1,296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으며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는 500억 원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찜통더위가 절정을 찍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8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5: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0: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접어든다는 입추절기. 아쉽게도 올해는 입추 매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죠?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휘감고 있어서 온 나라가 이중 열돔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그 덕분에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은 계속된답니다. 원래 입추부터 처서까지는 곡식이 여물고 열매가 엉근을 시기죠. 예년 이맘때 같으면 서늘해진 바람 사이로 매미울음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텐데요. 올여름엔 입추의 여지 없이 빼곡하게 들어찬 폭염 때문에 가을은 그림자조차 보여주질 않고 있죠. 그래도 앞으로 딱 일주일만 지나면 서늘하고 청량한 가을의 예고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때를 상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보기로 하죠.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날은 덥지만 또 주말이 왔네요. 아, 주말은 반갑죠? 콜스의 Summer Sunshine. 이 곡도 한 며칠 더 지나고 나서 한 달만 지나도 아, 그리운 노래로 남을까요? 한창 덥다가도 입추만 되면 신기할 정도로 서늘해진다는 입추 매직. 아쉽게도 올해는 그 마법이 비껴가는 것 같죠? 두 개의 고기압이 열 돔을 만들고 있어서 흡사 두꺼운 이불 두 채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기세등등한 폭염도 꺾일 날이 오고 이 여름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서늘한 바람을 상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서 가을을 기다려보기로 하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TV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승규돌대님, 홍제천 걸어가는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홍제천에 발을 담그며 바둑을 두시는데 시원한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오늘 같은 날 야외에서 바둑을? 아이고, 흡사 극기 훈련 같은데요. 뭐 어르신들께서 오죽 알아서 하실까 싶기도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아, 많이 더워서 이동도 해야 되는데 걸어 다니시는 분들, 야외에 계신 분들 진짜 아휴, 물 잘 챙겨 드시고 좀 그늘로 잘 다니시기를. 켈빈 해리스였고요. 또 리한나의 음성이었죠. This is what you this is what you 그다음이 안 보여서 아 came for. 순간 제가 좀 제목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또 마이크 페리 피처링은 샤이 마틴의 The Ocean까지 전했습니다. 레몬님, 오늘 입추고 다음 주 금요일은 말복이라는데 빨리 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너무 더워요. 다음 주도 뭐 많이 덥겠죠. 하지만 보니까 일단 밤은 잘 때는 이번 주보다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열대야인 듯 아닌 듯한 한 25도 안팎의 그런 밤 기온이 예상이 되네요. 0702님은 입추 대길입니다. 오늘 장애인분들 40분을 모시고 수원의 해양수족관에 갑니다. 비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매셔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셨는데 수족관 안은 좀 시원하죠? 아, 그 막 찰랑찰랑하는 물을 보기만 해도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우주데스타님, 지수님 노랑노랑 해바라기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해바라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여름도 다 지난 거잖아요. 그죠? 해니 다리님은 어머 지수님 시원해 보이네요. 모자만 쓰고 나가면 바캉스 하셨고. 딸기산도님, 지수님 지짐이 잠옷 원피스 맞죠? 5일장 왔는데 비슷한 잠옷이 있던디. 날이 너무 더워서 지금 잠옷인지 외출복인지 이게 따로 없습니다. 뭐 잡히는 대로 입고 나오는 잠옷 아니고 잠옷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보라 퀴즈 일반 상식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리차드 막스예요. Endless Summer Nights.

정구일사님, 시원함이 느껴지는 음악이네요 하셨는데, 아,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운이 있죠.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또 리차드 막스의 Endless Summer Nights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오늘 보라 퀴즈, 일반 상식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도. 올해를 기준으로 2027년은 내년이고요. 2028년은 후년이죠. 2029년은 내후년으로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를 기준으로 2025년은 지난해 혹은 작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를 기준으로 2024년은 재작년 혹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작년 혹은 지난해라고 25년은 부릅니다. 24년은 재작년 혹은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이것은 우리말이고요.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 전은 그저께라고 부르죠.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024년은 올해를 기준으로 재작년 혹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곱돌님, 2년 전이긴 한데 세 글자고요. 세 글자. 자, 이게 날수로도 오늘, 어제, 그저께라고 하고요. 연도로는 올해, 지난해, 그리고 삐리리. 2년 전은 삐리리라고 합니다. 그저께라고 부른다면 연도는 삐리리. 굉장히 비슷하지만 한 글자 차이입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귀 쫑긋하고 계시는 꼬마 마녀님, 어렵네 하신 도우너님, 자,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올해부터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재작년 혹은 이것이라고 부르거든요. 지지난해? 아, 지지난해 아니고, 잠시 갈매기님. 그저해? 그저해 아니고요.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고, 이틀 전, 2일 전은 그저께라고 합니다. 그러면 2년 전은 뭐라고 할까요? 2년 전은, 자, 한 글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일단은 정답을 한번 받아보고 힌트를 더 드릴지 아니면은 뭐 객관식으로 갈지 등등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 9884님 정답 알려주셨어요. 복숭아님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뭐 검색 찬스를 이용하신 것도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정답 무엇일지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정답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스파이스걸스예요. 워너비.

여행과 낭만님, 아 폭염 경보지만 우린 쉬납니다. 음악에 취하면 아셨어요? 그래도 더운 건 더운 거죠. 시원한 커피 한 잔 해피송이 전합니다. 스텝스의 트레저디였고요.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어려울 듯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아 문제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2024년은 재작년 혹은 이것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어제, 그저께, 이 그저께가 힌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바다님이 해피송 덕분에 지난주 독인 개긴에 이어서 지난번 순 우리말 공부 재밌습니다. 참고로 해피송 제작진의 퀴즈 센스에 타 채널에서 갈아탔습니다. 퀴즈 많이 합니다 하셨는데 이야 우리는 찰떡궁합입니다. 잘 오셨어요? 피로와 유나님은 그만해도 아니고 이상해도 아니고 점점 진정해. 자, 그저께에서 한 글자만 사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은 올해를 기준으로 재작년 혹은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삐리리 그 세 글자의 정답 지금 알려주시면 됩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더 드릴 얘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이어지고요. 먼저 5416님 시카고예요. Hard to say I'm sorry.

Portrait의 How Deep Is Your Love였고요. 5184님이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 날 뻔했다고 하신 바로 그 곡 Surface의 The First Tim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는데요. 보람님 영블러드의 I Was Made For Loving You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보람님의 신청곡은 나중에 먼저 린다 론스테트가 성질이 좀 급하게 먼저 나왔습니다. 롱롱 타임 들으면서 저희는 2부 준비할게요.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위원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해 오세훈 때리기를 통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아파트,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시장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정책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각군 참모총장 46명이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도 입장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 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30여 명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32명과 함께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물리고 최저 수입 가격을 도입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4.7도, 습도는 50%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2: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 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0: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1: 1시 5분입니다.

0: 항상 좋은 선곡 고맙습니다. 이펜 도르프님 혹시 머릿속으로는 언젠가는 하고 따라 부르신 분 많이 계시죠? 1553번으로 신청하신 보니엠의 Going Back West입니다. 해피송은 2부로 건너봤고요. 우리 1부에서 상식 퀴즈 함께 풀었습니다. 보라 퀴즈 연도에 대한 문제였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2024년은 재작년 혹은 이것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2년 전이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일단 날짜로 먼저 보면 오늘, 내일, 글피, 그 전날은 그 글피라고 한답니다. 아, 글피까지는 많이 알았네. 그 글피. 그리고 오늘, 어제, 그저께, 그끄저께. 그러니까 3일 전은 그끄저께 혹은 그끄제라고 한답니다. 재밌죠? 또 연도로 가면 올해, 지난해, 2년 전은 그렇게, 3년 전은 그끄럽게라고 한답니다. 2년 전은 그렇게, 3년 전은 그끄럽게.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그렇게입니다. 아, 갑자기 왜 고로케가 먹고 싶을까요? 아무튼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딸기공주님 또 복숭아님 8123 아카시아 13 4015 꼬맹이 9513 0335 지원이 세스 9780 7130님이십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전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 나눌게요. 아,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너무 힘드니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오늘 2부 주제는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햇님이 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죠? 저는 작년 여름에 샌드위치에 미쳐 있었습니다. 샌미녀라고 할까요? 샌드위치에 미쳐 있는 여자. 이게 샌드위치 세 개 한번 바를, 그러니까 우연히 너튜브에서 샌드위치 만드는 일반인들이 만드는 영상이 탁 떠서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샌드위치 영상만 나와가지고, 보다 보니 이거 맛있겠네? 날도 더우니까 만들어봐? 하면서 이 그 세 개에 빠졌는데, 그 아시죠? 막 빵도 뭐, 포카치아, 지아바타, 식빵, 뭐, 바게트, 크라상 등 온갖 빵이 다 있고, 또 제가 치즈를 좋아하는데, 치즈도 뭐, 불이나 까망메로 뿐만 아니라 뭐, 에멘탈, 고다, 뭐, 하바티, 콜비잭 등등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또 있잖아요. 괜히 그것도 사보는 재미도 있고, 또 허브도 굉장히 다양하고 등등등. 아, 그런데 정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찬바람이 부니까 다 그 사랑이 식어버리더라고요. 샌드위치 그 다음에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올해 한 1년 돼,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여름이 지나고 무서, 작년 이제 한 가을부터 지금까지 한 10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작년 여름은 제가 샌드위치에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작년 여름은 어떠셨나요? 궁금하고요. 신청곡도 함께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작년 여름 꺼내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Thank you, DJ.
1: 서울 향기님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흥겨운 댄스 타임입니다. 이참에 다이어트 할까요?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1230님이 신청하신 어셔 또 피처링은 핏불이었죠. DJ got us falling in

Love 또 졸리나님 청하신 두아리파의 Break My Heart 또 숀 맨데스였고요. 카밀라 카비의 음성도 들렸죠.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작년 여름입니다. 도우너님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 맞다 나도 비슷한 거 있었지 아, 나는 그랬지 하실 거예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작년 여름 8494님은 지수님 작년 여름은 너무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휴가 중에 남편이 어깨 뼈가 탈골이 돼서 응급처치하고 급하게 집에 와 수술했네요. 대신 올 휴가는 두 배로 행복하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휴가를 그렇게 응급 상황으로 보내신 거는 참 안타깝고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또 휴가 중이셔서 바로 대처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는 잘 보내셨다니까 너무 다행이죠. 순규 돌대님은 작년 여름에 강원도 영월에 가서 단종 유배지도 봤고요. 계곡 물놀이도 하고 소금빵도 먹고 우렁 된장국도 먹었네요. 이야, 혹시 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을 예상하고 미리 예습했던 여름 아닙니까? 어떻게 단종 유배지를 작년에 갔다 오셨는지. 올해 막 끄덕끄덕 하시면서 영화 보지 않으셨을까. 또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소금빵 먹었다 그러네. 중요한 거 다 하셨네 작년에. 보리맘님은 작년 우리 가족 모두 강아지 보리까지 포함해서 대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가는 날 비가 왔지만 다음 날부터는 쨍해서 보리까지 모두 해수욕을 즐겼죠.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엄두가 안 납니다. 해수욕도 뭐 적당히 더워야 즐기지. 올해처럼 위험한 더위에는 아유 이동할 생각이 안 날 것도 같아요. 1379님은 작년 산지 직송으로 양파 20kg에 미쳐 있었습니다. 양파 많이 샀죠? 간장, 장아찌를 시작으로 들기름 듬뿍 넣은 된장에 생양파 찍어 먹기. 오, 맛있겠는데요? 또 살짝 쪄서 들기름 둘러서 퍼먹기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양파를 듬뿍듬뿍 먹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그 맛이 생각이 나서 양파를 잔뜩 사긴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속도가 더디네요. 날씨가 일단 더우니까 만사가 귀찮고 게으름으로 양파가 상해버릴까 노심초사 중입니다. 아니 근데 햇 양파는 너무 맛있죠. 이 달큰하게 만나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 생으로 볶아 먹고 쪄 먹고 다져 먹고 다 좋은데 입냄새는 조심하자. 웃는 하마님은 작년 여름에 회사 계단에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습니다. 창가에서 휠체어에 앉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 울기도 했죠. 그래서 올 여름은 더워도 이곳저곳 걸어다닐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나 큰일 날 뻔하셨네요. 수술까지 받을 정도면. 그 여름은 맨발로 다니거나 그래서 샌들 뭐 슬리퍼 이런 거 신고 다니다가 까딱하면 다치죠. 저도 약하게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여름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는 하마님 커피 쿠폰 전할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 작년 여름에 어떤 일들 있으셨나요? 작년 여름에 나 여기에 꽂혔다? 이거 많이 먹었다? 등등 얘기 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Fine Young Cannibals예요. She drives me crazy.

가위나래님, 오, 색다르네요 하셨고, 방탄소님, 노래가 좋다 하셨는데요. 아, 우리가 1부에서 만나려고 그랬다가 영블러드가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보람님이 신청하신 영블러드의 I was made for loving you 였고요. 프리다의, 아바의 멤버죠. 프리다의 I know there's something going on. 또 Fine Young Cannibals의 She drives me crazy 였습니다. 유지수의 햇빛은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작년 여름입니다. 김아그네스 천사님, 작년 여름에 제주 1년 살기 하면서 여름 동안 제주 올레길 많이 다녔어요. 엄청 더웠지만 남편 의지하면서 올레길 27코스 완주했습니다. 혼자라면 안 하거나 못할 일도 옆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해낼 수 있는 거죠. 와. 부엉이님은 작년 여름에 아들이 군 복무 중이어서 강원도 화천에 가서 좁은 시내로 왔다 갔다 했네요. 좀비딸 영화도 봤고요. 아주 재밌었고 만석에다가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맞다. 작년 여름에 좀비딸 유행이었지. 볼까 하니까 끝났었던.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는데. 영우님은 작년에 콩국수에 미쳤던 여름입니다. 고소한 콩물에 빠져서 사들인 콩물 만드는 믹서기, 또 채소 채칼, 아 이거 오이 썰어야 되니까, 집에서 만난 콩국과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습죠. 지금은 질려서 믹서기가 저기 주방 한구석에서 저만 보고 있습니다. 믹서기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약간 찔끔찔끔 찔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짐이 하나둘 늘어가는 거죠 뭐. 하쪽님은 작년 여름에 항아무 떨어진 체력과 머리카락 기르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내년에는 꼭 놀러 가야지 했는데 올해는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올 여름도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사연이 너무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것 같네요. 3853님은 작년 8월 1일 직장에서 사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벼락 두통이 와서요. 응급실에 6번이나 다녀왔었죠. 다행히 맞는 약을 찾고 두통이 없어졌고요. 직장 복귀하고 부서 이동했고 작년 이맘때랑은 다 다른 곳에서 근무합니다.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어마어마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맞으셨나 봐요. 아, 지금 계신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아, 그해 여름 너무 더웠지만 작년 여름 해피송 들으면서 우리 서로 이겨냈다. 여름이 대수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듣고 계시고요. 북망산천님, 에디 헌팅턴이에요. USSR.

0853님 슈겔루 프릭이었고요. 옹이님 배추부쌈 블랙머신 하우지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나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2378님 듣고 계시죠? 아, 계절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스콜피언스의 Always Somewhere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저는 저는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바빴던 오늘인데요. 우리 햇님이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이지민 아나운서하고 해피송 함께 하시는데요. 더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만한 운영,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

0: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고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만 총 4천여만 원에 달했으나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외국인 심판이 판정을 맡은 경기에서 한국축구대표팀은 무패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관장한 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의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평가전이 아닌 주요 대회 본선 진출이 걸린 예선 경기에서 한국은 2승 2무를 거뒀습니다. 승부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게 성접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스포츠의 공정성을 명백하게 해친 것이어서 아시아의 강호로 꼽혀온 한국 축구의 대회 이미지는 바닥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오늘 재개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제공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바탕으로 상품 입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매대는 비어있어 정상적인 영업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업재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67개 점포가 오늘 가오픈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운영 점검과 보완을 마치고 13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 이후 크게 줄었던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앱 방문자가 개장 일정 공개 후 10만 명에 달했다며 정상화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미 법사위원회의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은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통망법은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는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7월 한 달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고 언제든 환매할 수 있는 MMF,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6: 2시 5분입니다.
7: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8월 7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박진영 썸머 징글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름 특집 어떤가요를 부탁해 제 2탄 두 번째 부탁 시리즈로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의 부탁 시리즈는 좀 더 세분화시켜봤습니다. 분명 이 중에 하나는 내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송편님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다양한 선곡 퍼레이드 한번 열어볼 겁니다. 이 여름 한창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중인 송편님들을 위한 선곡도 있고요. 또 요새는 휴가를 갔어도 휴가지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 직장인들

0: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휴가임에도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송편님들, 또 나만 일하고 있는 것 같은 서러움 느낄 송편님들을 위한 노래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송편님들 주파수 방황하지 마시고요. 어떤 가요에 꾹 눌러 앉아서 시원하게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 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저번에 배꼽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송편님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운동을 안 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식단을 안 해서 뭐 이렇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송디와 이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듣고 온 세 곡은 운동을 부탁해입니다. 저도 고3 때 한 10kg 가까이가 쪄가지고 러닝을 통해서 이후에 살을 뺐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거 우리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운동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가서 러닝도 하는 거지, 이게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앞선 세 곡으로 신나게 흔들면서 운동이 좀 되셨길 합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세 곡은 나와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곡입니다. 겨자, 케찹, 치킨, 막걸리. 이런 거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슈퍼주니어 U로 출발합니다. 'Cause I can't stop. Yeah. B-double-Z.

슈퍼주니어 유 유키스 빙글빙글 비스트 쇼크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운동도 격파했고요. 우리 인내심도 격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다? 마지막 식단만 잘 관리하면 된다. 아, 저는 월요일 저녁은 항상 샐러드, 목요일 저녁은 포케로 이렇게 정해서 먹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식단 관리할 때는 밀가루보다는 샐러드, 뭐 이런 풀떼기가 더 좋겠죠. 아니 근데 PD님 이거 선곡 냉면, 홍콩 반점, 콩국수 이거 맞아요? 아 이거 노래로 먹방 즐기자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거 노래로라도 들어야죠. 여름에 잘 어울리는 면 요리 코스 저희가 선보이겠습니다.

0: 센세이.
1: 왜 끊어요?
0: 나 안 끊었어?
1: 왜 환불이 안 돼요?
0: 짜장은 환불이 안 돼.
1: 환불 안 되는 게 어딨어요?
0: 짜장은 환불이 안 돼.
1: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니?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리미와 감자, 홍콩반점, 그리고 팽수, 콩국수까지 우리 면요리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세 개 다 격파했어요. 운동도 격파, 인내심도 격파, 식단까지 다 격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우리 다이어트 함께하느라 고생한 우리 송편님들, 다이어트의 꽃은 치팅데이죠. 그래서 우리 잘 따라오신 송편님들, 이제 먹고 싶은 거 꺼내 먹으라고 메이플피카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메이플 피칸님의 신청곡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듣고 왔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은 여름 특집 이어가고 있고요. 1부 A면 다이어트를 부탁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노래를 쭉 들으면서 운동, 인내심, 식단 이렇게 세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나눠봤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는 왜 맨날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다이어트를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또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절대 우리 송편님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자기를 비관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자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창소은님의 신청곡 한동준 너를 사랑해.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2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정책 건의를 담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 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의 주택공급 공백과 사업 지연은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최근의 대출 거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진단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여름

0: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기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은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과도한 가격 인상, 평상자리세 징수와 외국인 차별 요금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관련 피해는 경기도 콜센터 120이나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가 폭염기 운수 종사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버스업체 3곳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공사는 파주 서울여객과 수원 성우 운수, 남양주 대원 운수를 찾아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운수 종사자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은 관계부서와 공유해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운행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 고양시가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상업시설에 남는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추진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차면 10면 이상을 2년 넘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대상이며 개방시간과 이용대상, 유료, 무료 운영 여부는 시설별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고양시는 현장주사와 주차장 공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차단기와 CCTV, 조명 등 시설 개선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최근 주민 직선 5기 공약 실천 계획 업무 보고회를 열고 100대 공약 과제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읽어쓰기반 기본교육과 AI 융합, 생태 평화교육, 진로, 진학, 직업교육 등 8대 정책 영역 90개 세부과제 이행 전략과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7.1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가슴 뛰는 도전, 꿈을 향한 땀과 열정.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의 패기 넘치는 배구의 대전. 역사와 전통의 제37회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배구의 성지 경북 영천시에서 개최됩니다. 배구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온 CBS와 함께 대한민국 배구 유망주들을 응원하는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대회는 CBS가 함께합니다.
0: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네, 송이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은 스텔라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의 제목에서부터 진하게 풍겨오는 향기. 2부 비면 특집은 직장인을 부탁해 특집입니다. 아, 지금이 딱 휴가 시즌이라서 다들 휴가 갔는데 나만 일하고 있고 또 동료과 대신하고 있고 우리 얼마나 힘든 송편님들 많습니까? 특히 회사에 계신 우리 송편님들의 오늘 하루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아침 무더운 이 날씨,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느라 힘드셨을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가용을 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전거를... 아, 자전거, 이 날씨에 자전거는 없겠죠? 자, 저는 아침에 좀 많이 졸릴 때면은 이 뇌를 때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차려지죠? 어쩌면 우리 송편님들은 오늘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출근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리와 미의 너는 왜 자자 버스 안에서 이정현 바꿔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혹시 이 세 곡 중에 진짜로 출근곡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승표님들 출근도 잘 하셨고 점심도 먹고 이제 슬슬 배부른데 오늘 마침 월급날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월급날에 하시는 루틴이 있나요? 저는 일단 월급을 받고 나면 주식창에 들어가서 적립식 투자를 합니다. 아, 그런데 요새 너무 막 빨간 거는 보이지도 않고 파란색만

보이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데 우리 송편님들도 월급날 되면 공과금 빠지고 뭐 월세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드값 빠지고 이렇게 돈 빠져나가느라 아 머리 어지럽고 후유증 오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 카라 루팡 세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 오늘 출근도 잘 했고요. 잔고도 잘 지켜냈습니다. 우리 월급날 행복도 느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퇴근만 하면 된다. 우리 송편님들 기다리는 게 뭡니까? 불금! 자 불금에 집에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우리 송편님들도 회식 잡히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식에 가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그리고 항상 또 가는 곳이 우리 노래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신입사원들은 이 분위기를 일단 띄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골라야 될까? 어떤 노래를 불러야 이 모두가 즐길 수 있을까?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잘 부르는 곡은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이 노래 좋아하고요. 저번에 봉디와 한번 또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봉디는 일단 스타트로 그냥 트로트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탬버린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트로트로 분위기를 띄워놓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 이제 선택곡이 있는데 우리 송편님들의 선곡도 좀 궁금합니다. 송편님들이 처음 노래방 가서 분위기 띄우는 곡 또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노래들이 많지만 또 우리 노래방 가면은 어쨌든 신나는 노래를 불러줘야 되고 저는 그 노래 중에서 제일 분위기를 띄우기 좋은 노래는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로의 떠나는 여행에 이어서 두 곡까지 우리가 회식 때 부르면 좋은 노래 연달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무더위, 회식 자리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락세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노브레인 넌 내게 반했어, 그리고 그 전곡은 버즈 나에게로의 떠나는 여행과 플라워 애정표현이었습니다. 아, 이 세 곡도 노래방 언제 어디서나 불러도 호응이 괜찮은 노래죠. 저희 회사가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한번 하면 꼭 노래방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신입 때 회사에서 단체로 워크숍을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그냥 순수하게 놀고 먹고 즐기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밤이 되니까 이제 가실 분들은 다 가시고요. 그 자리가 정말 진짜 무대였던 거예요. 이때가 노래방 기계 앞에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정말 신입의 자질을 테스트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어떤 노래를 부를래? 어떻게 우리를 신나게 할래?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 당시 국장님께서 좋아하셨던 노래가 신성우의 서시였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정리되는 그 시점에서 신성우의 서시를 탁 부르시는데 이게 또 분위기에 맞는 노래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2시, 3시쯤이었는데 노래, 가사, 목소리 이런 것들에 약간 좀 감상에 젖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몰입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절대 국장님이 불러서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아, 그렇게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결국 남아있던 신입사원은 저 혼자였다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 선배님들 뒷바라지 다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그런 기억을 살리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신성우의 서시.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8월 7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 A면 B면 둘 다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면은 다이어트를 부탁해, B면 직장인을 부탁해. 이렇게 우리가 오늘 다이어트도 해보고 직장인의 삶도 이제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2시 5분부터 4시가 우리 송편님들께 참 즐겁고 좀 시원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송편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도 저희가 콩콩찬찬 노래 디깅으로 계속해서 좋은 노래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내일 2시 5분에도 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키팝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비면 끝곡입니다.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우리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찬에는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예회복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과거사 정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며 진실화해 위해 조사 3국을 추가해서 형제복지원이나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열 육군대장과 박흥재 공군중장, 윤한일 육군중장, 조충호 해군 중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각각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환담에서 군사정권의 과거로 인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오랜 기간 노력이 필요했다고 거론한 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다시 생겼다며 신뢰 복구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를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김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나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김 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발언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다며 지난 5월에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책임한 선동이 민생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흑색 선전을 쏟아내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가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였다면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은 아닌지를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과 주가 조작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7.6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다가도 잠시 같은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같은 정류장에 서 있지만 목적지는 모두 다르고 향하는 이유도 각각이죠. 우리도 그래요.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다 시간이 되면 정류장 같은 이곳에 잠시 모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라이키팝은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음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작은 정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리스예요. 버스스톱.

0: 할리스의 버스톱,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제키리님,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모시고 이동하며 방송 들어요. 강릉입니다. 하셨네요. 우리 오늘 첫 곡 제목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제키리님은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분 태우셨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입추입니다. 가을의 시작, 입추. 계절은 가을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계절이 아니라 달력만 지금 가을을 향해 가고 계절은 아직 여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어디서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분들, 야외에 계신 분들 아마 진짜 너무 덥다 하실 텐데요. 더위에 지쳐 계실 우리 라이커님들을 위해서 오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 방송 끝날 때쯤에 제가 예고를 했는데 아, 뭐 이게 일이 커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재밌게 놀아보자 라는 의미로 준비했어요. 라이키팝의 이행시 대회입니다. 우와! 바로 입추. 오늘 저 여기 입추잖아요. 그래서 입추로 이행시 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 당첨자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소작가님께 우리 그 라이커님들 중에서 라이키팝의 이행시 대회 참가하신 분들 중에 작가님이 이 당첨자를 뽑아주셔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소작가님께서 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커피 쿠폰 당첨자분들 뽑아서 발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걸로 마음 상하시기 없기. 저 진짜 너무 걱정돼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아 씨 왜 난 당첨 안 됐어 막 이러면서 삐지시면 어떡하나, 마음 상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도 날씨는 덥지만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나게 함께해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노나의 슛! 안졸리나 졸리나님 신청곡이었고요. 야즈의 Don't Go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이 채팅창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 라이커님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일단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작가님께서 골라주시는 분들이 라이키팝의 이행시 대회 우승자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 라이키팝의 또 주인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고르고 싶어져가지고 아니 엄청 센스있고 재미

이 메시지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디픽, 하디픽 이행시를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1435님 입추 이행시입니다. 입, 입고 싶다 입고 싶다. 추, 추워지면 입으려고 미리 사놓은 코트 진짜 입고 싶다. 이 이행시는 이 뭐죠? 제가 또 얼죽고 얼어 죽어도 코트 입는 여자잖아요. 얼죽코인 저에게 마음에 쏙 드는 이행시였어요. 입고 싶다 입고 싶다. 추워지면 입으려고 미리 사놓은 코트 진짜 입고 싶다.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435님. 그리고 0352님. 적반하장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입. 입장 바꿔 생각해봐. 추. 추잡하게 변명하지 말고. 아니 우리 남편분 어떤 변명을 하셨길래 아 정말 입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추잡하게 변명하지 말고 캬, 아 너무 이 제가 빵 터졌어요 보자마자. 아무튼 우리 라이커님들 열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주관적인 자기님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하디 이거 노래로 해줘요 해서 저 노래시키셨어요. 입, 입술 위에 추, 추. 이거 그 가수 에이핑크 노래잖아요. 그죠? 입술 위에 추, 미스터 추였나? 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우리 라이커님도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평평평 돌아가시는지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살짝 좀 위험한 이행시도 왔거든요. 이거는 소개시켜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같이 웃자고 잠실 갈매기님께서 입! 입소문이 난 추천 맛집은 한동준이 아니고 효도할 때 효! 아 입! 입소문이 난 추, 추천 맛집은 아니 이거 너무 그 저격이잖아요. 우리 한동주 선생님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라이커님들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 사연을 소개하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지금 떨리죠? 뭔가 이거 선정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데 우리 소 작가님 얼마나 지금 부담감이 넘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요 하지 마시고 재밌게 참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김미진님 신청곡입니다. All for One의 I Swear 그리고 CBS 뮤직 차트 37위 보이존의 No Matter What.

하유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괜 스테파니의 쿨이었고요. 프레슬리 그라운드의 두비두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깜짝

깜짝 이벤트로 함께하는 입추 이행시 라이키팝의 이행시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대망의 수상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 팝계의 대가, 좋은 곡만 쏙쏙 골라주시는 광부 소작가님의 입추 이행시 픽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이거 마음 상하시기 없기, 그냥 정말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3455님입니다. 입추라길래 더위가 끝난 줄 알았더니 추, 추가요금만 계속 나온다. 그 에어컨 요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더위 안 끝나요, 그죠? 3455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경희님, 입, 입장, 추, 추서방. 저는 이거 되게 황당해서 웃긴 것 같아요. 엥? 약간 요런 느낌? 입장, 추서방. 자, 그리고 대망의 장원입니다. 그 소작가님께서 친히 장원이라고 써주신 거거든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107님, 입, 입상 바라지 말자. 추, 추하다. 누구보다 입상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0107님 축하드립니다. 장원이세요. 라이키팝의 이행시 대회. 장원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우리가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더위를 좀 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고요. 오늘 또 신나게 머리 굴려가면서 참여해주신 모든 라이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가장 덥고요. 주말부터는 그래도 한 2도, 3도 정도는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30도 후반이, 중반이긴 하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죠? 시원한 여름 보내보자고요. 별별이님 청해주신 곡 구구돌쇠 아이리스 함께 들어보자.

아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영화 타인의 삶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연극, 타인을 향한 연민, 선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연극 타인의 삶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5일 오후 2시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많이 웃고 또 더위도 잠시 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제 주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5184님 신청곡 트레이드마크의 Only Love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입추지만 폭염의 기세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미량이 4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폭염경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부산 27도, 광주, 대구 2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광주 35도, 대전 36도, 춘천, 대구 33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한편 태풍은 중국 쪽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동풍을 강화시키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5: CBS 경제연구실.
16: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둘러싼 에너지 불안 상태가 길어지면서 전기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감지된 완성차 시장 변화, 오늘 그 양상과 미래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0: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유명하시죠?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송구하게 이렇게 또.
7: 아이, 그럼요.
8: 네, 반갑습니다. 네.
7: 자, 그 테슬라 얘기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8: 네네.
7: 얼마 전에 2분기 실적 발표돼서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했는데 네. 수익성 떨어졌다 해가지고 실제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이게 영향을 줬고요. 네. 이른바 어닝쇼크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8: 48만 대를 팔아서 전년 대비 25% 증가를 했으니까
7: 네.
8: 돈도 많이 벌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은 당연히
7: 그렇죠.
8: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 거죠. 이익률이 이제 원래 한 4.2% 정도 나오다가 1.4%로 간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차는 많이 팔았는데 이익은 줄었다. 이거는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값싼 차를 많이 팔았다.
7: 그렇죠. 네,
8: 그러니까 가격 할인 경쟁이 뛰어들면서 그만큼 제값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딘가로부터 얻어가는 부가 수익이 줄었다.
7: 네.
8: 부가 수익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탄소 크레딧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아가지고
7: 그래요,
8: 받아야
7: 맞아요.
8: 되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우죽순처럼 만들기 네. 시작하니까 더 이상 테슬라 니네 거 탄소 배출권 필요 없어. 나도 확보하고 있어.
7: 네.
8: 거기서 이제 많이 줄고
7: 네.
8: 또 한 가지는 투자를 많이 했겠죠.
7: 네.
8: AI 쪽에 투자를 많이
7: 맞아요.
8: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 네.
8: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기업이긴 한데 IT 기반의 전기차를 만들되 중요한 건 IT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IT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쓴 거죠.
7: 네. 자,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전기차 캐즘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고
8: 예.
7: 전기차 시대 끝났다 심지어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8: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7: 그러니까요. 이제 유럽의 현재 데이터를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시장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도 유럽에서는 실적이 좋았다. 유럽 자동차 시장 작년 올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8: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시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달라졌어요.
7: 그러니까
8: 올해 이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7: 네.
8: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게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을 선호하는 소비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전기차야 해가지고 갑자기 좋아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증가를 한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7: 맞아요.
8: 있잖아요. 보면 다른 이유가 좀 많았던 거예요. 갑자기 전기차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독일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독일이 지난 6월에 순수 전기차가 신차 등록 점유율 28.4%를 기록을 했는데
7: 어휴, 상당하네요.
8: 처음으로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을 제친 거예요.
7: 아, 하이브리드도 제치고
8: 가솔린도 가솔린. 제친 겁니다.
7: 디젤은 뭐 당연히
8: 그렇죠.
7: 네, 넘어갔고. 예.
8: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보다 전기차 등록이 70% 이상 증가를 했단
7: 네.
8: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이게 소비자 취향보다 제도적인 면에 좀 있었던 거예요.
7: 유럽연합에서의 네. 제도.
8: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그 CO2 배출 규제를 다시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7: 네.
8: 자동차 회사한테 니네 더 이상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고 계속 강화할 거니까 이 규제를 맞춰. 그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의 비중을 늘려야 돼요.
7: 네.
8: 근데 이게 늘릴 때 비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안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 주고
7: 네.
8: 또 한 가지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간의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왔는데
7: 맞아요.
8: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유럽 제조사도 힘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안 되고 탄소 배출은 더 증가하고 하니 보조금을 다시 늘리기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이 늘어나고 할인이 올라가고 제품이 다양해지니까 이제 유럽 소비자들이 아 사야 되겠다라는
7: 네.
8: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포르부즈 말씀하셨죠.

0: 하셨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럽은 그렇죠. 이제 유류세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기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져서
1: 전기차가 경쟁력을 그렇죠. 계속 이게 또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러니컬한데요.
0: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해요.
1: 네.
0: 예를 들면 유가가 치솟으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합니다.
1: 맞아요.
0: 이게 우리나라도 올해 네. 마찬가지거든요.
1: 그래요.
0: 사실 우리나라
1: 맞아요.
0: 올해 전기차 잘 팔리는 이유가 네.
1: 그 영향이 있죠.
0: 고유가
1: 물론 뭐 보조금 영향도 있지만
0: 그렇지, 미쳤죠. 네.
1: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보조금 또 할인 국제적인 지정학적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전기차의 판매가 유럽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수혜는 그러면 이 유럽 내 전기차 메이커입니까? 아니면은 중국산 우리가 늘 중국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0: 이게 어떤 브랜드가 수혜를 보느냐 이제 네. 그런 거잖아요.
1: 네.
0: 전반적으로 그 유럽은 역시 이제 난방세가 좀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1: 유럽 시장 내에서
0: 유럽 시장 내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스코다라고 하는 폭스바겐 산하 브랜드가 있는데
1: 예.
0: 그쪽에서도 만드는 전기차가 꽤 인기가 있습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폭스바겐 그룹 내에 있는 거고요.
1: 네.
0: 보면 뭐 폭스바겐 그룹 내 산하 브랜드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도 상당 부분 한 5위 정도 둘을 합치면
1: 네.
0: 그 정도의 순위를 가져가고 있고 4위가 뭐 한 테슬라 정도 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포션은 많지 않은데 얘네들이 성장폭이 커요.
1: 아, 증가율이 높군요.
0: 네, 해마다 네. 성장폭이 예를 들어서 1000대에서 2000대로 가면 100% 증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2000대에서 4000대, 4000대에서 8000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 성장폭을 가지고 유럽에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탄소세라고 하는 최대 4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보내는 게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중국 기업들은 얘기합니다.
1: 맞아요. 최근에 관세를 높였잖아요.
0: 네.
1: 중국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담하고서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중국의 메이커들은 하고 있다는
0: 예.
1: 말씀인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관세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 물론 이익은 많이 줄겠지만
1: 네.
0: 그렇게 이익이 줄어들어도 일단은 지금 현재는 물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전 세계 아마 모든 소비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기차가 신문물이냐 아니면 내연기관의 연장선에 있는 에너지만 바꾼 네 바퀴 달린 자동차냐
1: 네.
0: 이런 시각들을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입장은 뭐냐면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직 워낙 많으니 그 경험을 우리가 시켜줄게. 우리가 시켜주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층을 연구를 해보면 전기자동차는 한 번 구매한 사람이 다시 내연기관으로 되돌아갈 확률이 아주 낮아요.
1: 그 이른바 신기술 확산의 그 얼리 어댑터들을
0: 네.
1: 겨냥해서 일단 한번 써봐라.
0: 그렇죠. 근데 그냥 비싸게 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1: 그래요.
0: 제공하면서 일단 써봐라라고 하고 그 경험을 확대시키면 결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중국 브랜드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겠나라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1: 상당히 그 전략적인 접근을 좀 길게 보고 중국차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유럽의 소비자들은 중국차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이 가격 경쟁력 때문인 것인지 주로 아니면은 뭔가 중국산에 대한 기대랄까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0: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같이 작용하는 건데
1: 네.
0: 일단 가격 경쟁력이겠죠.
1: 네, 그건 1차적이고
0: 1차적인
1: 당연한
0: 문제고
1: 거고 상수고요.
0: 상수고. 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재밌는 게 유럽도 전기차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조금 젊은 층의
1: 아무래도.
0: 비중이
1: 그렇죠.
0: 높거든요. 근데 젊은 층은 태어날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우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에서 뭐 강의하시니까 우리 때는 모르겠지만 니네 때는 휴대폰 들고 태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IT에 너무 익숙하다 네. 보니까 자동차의 IT 기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를 매우 구매할 때 주요 포인트로 삼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그 휴대폰이라는 IT 기기와 자동차를 연동시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중국이 강해요. 중국은 PC가 보급되기 전에 휴대폰이 먼저 보급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 건너뛰었어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 네.
0: 무언가 네트워킹, 커넥티비티를 만들 때 이미 중국의 휴대폰을 보유한 사람들과 자동차가 연동되는 기능들

0: 를 많이 선제적으로 적용을 아. 했었고 그걸 이제 유럽에 가져가니까 유럽 젊은 소비층이 어, 전기차 가격 싼데 어라 이런 기능들이 있어? 네. 라는 어떤 기술적 호기심이 이제 구매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1: 아, 상당히 흥미있는 지적이신데요. 혹시 네. 제가 궁금한 건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태어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난 이 세대로서는 한국의 젊은이들로서는 어떨까요?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 이 기능상의 이런 특장이 있다는 게 한국에서도 적용됩니까?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네. 그런 정서가 작용을 하겠죠.
1: 아.
0: 뭐 저는 뭐 그쪽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젊은 층이 중국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한국의 현대 기아차 전기차는 지금 중국차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른바 연결성 커넥티비티 네. 이런 IT 기술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0: 저는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어, 그래요?
0: 네.
1: 어.
0: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1: 네.
0: 왜냐하면 한국 니네 자동차는 일본이 가르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우리는 내연기관에 일본 차가 들어가 봤자 어차피 안 돼서 네. 많이 철수도 하고 했잖아요.
1: 그래요.
0: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1: 맞아요. 특히
0: 미국 시장. 네. 대중과 경쟁을 그럼요.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 전기차는 니네가 자동차 만들 줄 알아? 공부 나보다 못했잖아.
1: 그렇죠.
0: 그런 정서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갈고 닦아서 내가 특정 과목에서는 너보다 월등히 잘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1: 아.
0: 그 과목이 뭔지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냥 어 이건 중국이니까 우리보다 낮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정된 전기차 안에 패널을 쓰잖아요. 중국이 이게 좌 가로 세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1: 어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내가 세로로 보고 싶을 때 가로로 보고 싶을 때 아하. 선택할 수 있잖아요.
1: 그래요.
0: 그런 것 들이 이제 젊은 층이 볼 때는 새롭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1: 국내 이미 BYD 들어와 있는데요.
0: 네.
1: 유럽에서는 BYD 외에 또 중국산 전기차가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까?
0: 어, 지금 이제 그 립모터스라고
1: 네.
0: 그 이제 체리 산하의 브랜드인데
1: 네.
0: 여기가 주목받는 건 유럽에서 판매할 때 스트란티스라고 하는 푸조 시트로엔을 갖고
1: 맞아요.
0: 있는
1: 그럼요.
0: 그 그룹이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1: 아.
0: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스텔란티스 판매망을 통해 가지고 넓게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유럽에 있는 일부 제조사는 전기 자동차는 그냥 중국에서 만들어서 완성차로 수입하려고 해요.
1: 네.
0: 유럽에서 안 만들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 차원에서는 여기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넣는 거죠.
1: 네. 뭐 중국산이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여러 지금 첨단 기술에 있어서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유럽 시장 오죽하면 미국이 뭐 중국과의
0: 그렇죠.
1: 무역 전쟁을 다 선포하고 관세를 매기는 상황인데요. 유럽은 좀 구체적으로 이런 중국차, 전기차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좀
0: 네.
1: 몇 가지 설명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0: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경우는 안 주냐면 그래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내가 따지지 않을게.
1: 아, 그래요?
0: 네,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서 프랑스까지 갖고 와서 오는 모든 거리를 내가 따져볼게. 탄소 발자국.
1: 아, 어? 우회 접근을 하는군요. 네. 그렇게.
0: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프랑스에 수출하려면 배에 싣고
1: 그렇죠.
0: 그 먼 거리를 가잖아요.
1: 네.
0: 배에서 내뿜는 탄소 발자국을 다 카운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못 받네.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EU 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48%의 이제 관세 장벽을 이제 세우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세우냐는 각 나라가 EU 차원에서 대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고 해라.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1: 그렇죠.
0: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할 때 기아가 슬로바키아 진출할 때도 그 당시에 유럽에서 한국차가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온다. 그러니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네. 그런 장벽 때문에 이제 현지에 진출한 것처럼.
1: 네. 중국 유럽 영내에 생산되는 배터리 꼭 사용해라.
0: 그렇죠.
1: 이런 건 뭐 당연히 이제 들어오겠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BYD는 우리는 헝가리에 공장 짓겠다.
1: 네.
0: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떤 회사는 그 포드가 가지고 있는 스페인 공장을

0: 투자해서
1: 거기에서 네. 자신들의 모델을 생산해서
0: 직접 유럽 투자도 공격적으로
1: 그렇죠.
0: 하는군요.
1: 유럽 전역에 뿌리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해외 진출이 이제 본격화.
0: 그래요.
1: 여기서 해외 진출은 완성차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는 쪽으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는 거죠.
0: 네, 그 스페인 그 현지 공장 인수하는 게 지리 자동차.
1: 아,
0: 맞죠?
1: 예, 예. 아, 제가 지리에 약해요.
0: 그래.
1: 사회 역사는 강한데.
0: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확실히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브랜드들은 우리는 자신감 있다.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도 각종 직간접적인 규제로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 네. 세계 시장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계속 속속 축적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1: 중국의 생산 여력이 네. 완성차 중국 내 모든 완성차 공장을 자, 풀 가동하자. 그러면 5천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중국 내수가 한 3천만 대고 그중에 뭐 수입차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과잉인 거죠. 근데 공급 과잉이면 생산이 넘쳐나니까
0: 네.
1: 그냥 중국에서 생산 덜 하고 재고 쌓아놓느니 어디든 손해를 보더라도
0: 밀어내겠다.
1: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이제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네. 특히 소득이 조금 낮은 나라.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이 막혔잖아요.
0: 그래요.
1: 그리고 유럽은 관세 장벽이 있고 네. 그 없는 곳이 중국 입장에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남아 중남미입니다. 그쪽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0: 네.
1: 최근에 제가 동남아를 이제 갔다 왔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을 다 돌았는데 정말 많아요.
0: 거리에서 중국산 전기차 많이 볼 수 있습니까?
1: 네. 수많은 브랜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차 진출 그러면 대표적으로 딱 두 회사밖에 없잖아요.
0: 그래요.
1: 현대차와 기아.
0: 기아차.
1: 그런데 이제 자 태국에서 중국 브랜드 중국차 그러면 한 12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못 들어본 그런 전기차 중국산 차들이 그냥
1: 그렇죠.
0: 이 동남아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군요. 그러니까
1: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제조사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차 진출의 한두 개 기업이 아니고 여기는 중국차가 진출합니다. 그러면 최소 10개 기업이 진출하는 거예요.
0: 야.
1: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기업이 10대씩만 팔아도 그 전체 물량을 합치면 기하급수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이 중국 내부에서 사실 2010년대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중국 내 네. 이 자동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썼잖아요.
1: 그렇죠. 네.
0: 화이트리스트 만들고 해서 네.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방금은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으면 당연히 과당 경쟁 우려도 있고
1: 그렇죠. 네.
0: 중국 중앙정부의 이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없앤 게 2022년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구매세도 감면하고 축소한 것도 이제 그 지움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조금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대단히 촉진 중입니다.
0: 이젠 시장 내에서 너희들이 경쟁해라.
1: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비 기업은 퇴출될 걸로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작전이 뭐냐면 그 2035년 정도에 중국이 한 8개에서 9개 자동차 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통합시킨다라는 큰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0: 10개 이내로 줄이겠다는
1: 네.
0: 거죠.
1: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예전에 자동차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 전기적인 내연기관차 초창기에 한 300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0: 그랬습니까?
1: 네. 그게 다 정리돼가지고 지금 빅스리가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도록 하면서도 가만히 냅두는 건 그래 쓰러질 사람은 쓰러져.
0: 네네.
1: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조조정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글로벌화를 할 거야.
0: 네.
1: 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0: 이런 식의 그 중국 전기차의 시장 지배력 강화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가슴 졸이고 또 실제 피해를 보는 회사가 폭스바겐일 것 같은데요. 폭스바겐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뭐 2분기 순익도 급감을
1: 네.
0: 이제 했고요. 또 전 세계에서 10만 명 구조 인력 구조 조정도 했고 이런 거는 앞으로 유럽산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전조일까요?
1: 일단 폭스바겐 그룹은 10만 명을 구조 조정한다고 했지만 못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게 네. 이제 감독 이사회에서 거절당해서
0: 아 그렇군요. 네,
1: 공장 내고 네. 폐쇄도 못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그룹 내에서 폭스바겐 브랜드를 별도로 그럼 독립시키자.
0: 네.
1: 독립채산제로 가서 그냥 각자 도생하자.
0: 한번 해봐라.
1: 이렇게 이제 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
0: 네.
1: 근데 중요한 거는 폭스바겐이 그러면 왜 그렇게 위기가 왔느냐. 중국 사업이 폭락해서 그래요.
0: 중국 안에서
1: 중국 내

0: 내에서.
1: 내에서.
0: 예,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내연기관 중심으로 만드는데 중국 그렇죠. 시장은 전기차가 그렇죠. 커져가는데 여기서 대응을 못하니까 한 120만 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1: 이야, 연간.
0: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프리미엄 전기차 전략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브랜드 산하에 포르쉐가 있는데 포르쉐가 전기차를 전환시키면서 갔는데 포르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아주 가파르게 급락을 했습니다.
1: 이게 고급차 스포츠카의 그러니까 상징 아닌가요?
0: 우리가 생각하면 포르쉐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이 다 열광할 것 네. 같은데 중국도 스포츠카 시장이 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근데 그 전기로 바뀌었더니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내놓는 걸 보고 저 포르쉐 버금가는데?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사니까 중국의 딜러가 150개 정도 있었거든요. 80곳으로
1: 야.
0: 반토막으로 줄었 정도로 손해를 많이 봐서
1: 중국 안에서 경쟁력을 그렇죠. 상실하고 있군요.
0: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유럽 공장과 유럽 본사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렇죠. 유럽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1: 한국 현대차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 열심히 대응하고 있죠.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대응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은 여러 기업이 여러 다양한 차종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다양화라는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못 따라가요. 한 기업이 5개 차종씩만 내놔도 중국은 한 30개 차종이 되는 거고 그럼요. 우리는 기껏해야 5개 차종이니까 네.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쓸만한 차를 내놔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쓸만한 차는 얼른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IT 지향적인
1: 네.
0: 그런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 시장인 3,500만 원짜리 이하 차종의 라인업을 재빨리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초기에 전기차는 고급차 시장이었지만 지금 완전히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3,500만 원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만이 글로벌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그렇군요.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네. 거죠.
1: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오닉 3 이게 네. 소형차 해치백 스타일 네. 이게 이제 유럽 시장 전용으로 현대차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어떻습니까? 이 차가 유럽 내에서 말씀하신 이 젊은층 또 네, IT 네. 기반 이런 쪽에 좀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0: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유럽 소비자들이 해치백 좋아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한국에서 해치백은 무덤이라고 평가되지만 네. 유럽에서 해치백은 세단보다 선호되는 일단 차종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중형차보다 소형차를 선호합니다.
1: 맞아요. 제가 유럽 가보면 네. 정말 차 작더라고요.
0: 그럼요. 소나타만한 차종 찾기 힘들어요.
1: 네.
0: 여기에다가 이제 주행거리를 상당히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또 한 가지는 그 차에 이제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커넥티비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IT적인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IT적인 기능이 들어가고 유럽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해치백 차종에 그다음에 소형급에 가격은 보니까 대략 한 4천만 원 초반 또는 뭐 4천만 원 중후반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보조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3천만 원 중반대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젊은 소비자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량 확산이 가능하겠구나라는 네. 판단을 해보죠.
1: 그래요.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테슬라 얘기로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이제 수익이 이 어닝 쇼크 이른바 이런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제 인프라 투자 특히 네. 뭐 인공지능 네. 이런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는데요. 현대차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네. AI 큰 관심 갖고 있어요. 이런 방향 현대차 이런 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테슬라가 생각하는 건 만약 여기서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 세계 공장을 더 늘릴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늘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 가지고도 거기에 IT 지능어를 넣어서 전 세계 택시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앨런 머스크가 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생산해서 파는 물량만 가지고도 FST 기능을 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유상으로 돌리면 버스는 다 없어진다.
1: 아.
0: 네, 다 태울 수 있다. 사람들. 그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쪽으로 전략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하지만 현대 기아차처럼 1년에 700만 대 폭스바겐처럼 900만 대 도요타처럼 1000만 대를 만드는 회사는 이 제조 역량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1: 그럼요.
0: 근데 이 제조 역량에서 제조물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700만 대를 만드는 것과 자동차는 조금씩 줄어들 텐데 자동차 500만 대 나머지 그럼 200만 대 제조 역량은 뭔데? 라고 보면 그게 이제 로봇이 될

0: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만금에다가 직구하는 것도 네. 결국은 그 아시아 시장의 공장을 겨냥해서 로봇을 만들고 그러니까 로봇을 제조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조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게 현대차만의 생각일까? 아니에요. 도요타도 그렇고요. 폭스바겐도 그렇습니다. BMW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자동차만 가지고 머릿속에 두지 않고 이 제조 역량을 어떤 제조물을 만들까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1: 로봇 시장으로 가서 또 하나의 그렇죠. 건곤일척의 경쟁이 또 시작되겠네요.
0: 그다음에 또 그런 거죠. 로봇 갖고 또 제조 경쟁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또 뭐 만들지? 이런 또 다음 단계를 또 찾겠죠.
1: 그래요. 자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CBS 우리가 좋아하는
3: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2: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3: 배즙일이지
2: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3: 배즙일이니까
2: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3: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역대급 폭염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았고 기상 관측 사상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공급 대책의 윤곽이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 주식시장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의 심사기관이 평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내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인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관.

0: 살인살 포스코 ENC.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같이 뜨거운 입추가 또 있을까요? 가을의 문턱을 무색해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첫 소식 정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2: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더운 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연신 부채를 흔들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덥기로 유명한 필리핀에서 온 관광객도 한국의 폭염에 놀랐습니다. 37살 아모어 씨입니다.
3: 8월의 한국 날씨가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는데 마치 필리핀의 가장 더운 4월 날씨 같네요.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2: 마찬가지로 올해 폭염으로 고생 중인 미국 시카고 관광객도 습기를 머금은 한국의 더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34살 코트니 씨입니다.
4: It is, but not,
3: 여기는 정말 습해요. 구름이 없어서 훨씬 더운 것 같아요.
4: Way worse. Yeah, this is hot.
2: 1년 내내 시원한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에게는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날씨였습니다. 자나 씨입니다.
5: 러시아 사람에게는 힘든 날씨예요. 아시아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어요.
2: 서울 수도권에 첫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번 무더위는 주말에 상층 고기압 중심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1: 이러한 극한의 폭염은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6: 네, 오늘 입추절기에 걸맞지 않게 역대급 극한 폭염이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면서 기상관측 사상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절기를 보였는데요. 그나마 내일부터는 이렇게 극한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가 모두 폭염경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대한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광주,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모두 35도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만 그나마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동안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반갑기는 합니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어서 호우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내일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13호 태풍 돌핀은 앞으로 중국 쪽을 향해 가겠습니다만 당분간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이 최대 5m 이상으로 매우 높겠고 또 제주 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물결이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 폭염 속에 온전한 냉방은커녕 시원한 물 한 모금조차 마시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14명까지도 함께 지내야 한다는 외국인 보호소인데요. 그 실태를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이주민 인권단체 마중과 함께 경기 화성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라이베리아 국적 모세 씨는 사흘 전 다른 수용자가 폭염에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 씨는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트는 게 사람이 죽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며 관리 직원에게 건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권한이 없다였습니다. 이들은 12명이서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 제공되는 냉방시설이라곤 손바닥만한 에어컨 4대, 그리고 세창사에 넘어 선풍기 한 대뿐입니다. 지난달에야 첫 가동을 시작한 에어컨은 하루 두 차례 1시간 정도 나오고 밤에는 이마저도 틀 수 없어 겨울용 무포 위에서 더위를 버팁니다. 얼음은 물론 냉장고도 없는 보호소 안에서는 시원한 물 한 잔도 사칩니다. 수용자들을 만난 마중 활동가 이모 씨입니다.
8: 6명에서 많게는 14명까지 한 방에 모여있는 구조거든요. 에어컨을 하루에 1시간을 켜도 부족하고 지금 보호소에 있는 것 자체가 징역 사는 것보다 더 하다고 느끼세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폐쇄된 구조이다 보니 환기 시설도 보완했으면.
7: 이곳에 있는 이들은 비자상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자격 밖의 취업 등 다양한 사유였지만 행정 구금인데도 마주한 여름은 구치소 등 처벌 시설보다 나은 게 없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도 처리에만 9개월에서 10개월.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수진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1차 회의에서 특히 공급을 강조한 만큼 실제적인 공급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1: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1차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계속됐는데 오늘도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 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공급을 실현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입니다.
2: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또 속도를 1차적인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주문한 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1: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론 그린벨트와 공공택지 활용 방안이, 공급 속도 개선 방안으론 공공주도 개발과 주요 공급부지 사업 활성화 등이 꼽힙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발표했던 6만 호 공급 대책 외에 전반적으로 공급 방안을 다시 짚어보라고도 지시했던 만큼 추가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 무렵 추가 공급 물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0: 다주택자들과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매매 현장은 숨죽이며 향후 파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초고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풍선 효과와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8.3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일선 부동산 중개소에는 주택 매매 시 부담 세금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시가 40억 원대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매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은 계속 보유 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고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 부담도 상당해 자칫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의 영향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미칠 수 있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실거주를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를 내놓음에 따라 초고가보다 싼 주택,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들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훨씬 어둡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크게 줄고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지면서 임대 물건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주택에 거주하기로 할 경우 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속절없이 집을 나가야만 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입니다.
4: 이제 거절해야 돼. 집주인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제 매물 장기죠. 10년 거주해야 되니까.
3: 이들 임차인들 대부분이 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0: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세 강탈이라며 여론전을 벌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급부터 협조하라며 맞섰습니다.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국민 주거지옥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6: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습니다.
5: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서울이라는 점을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역공을 취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주택공급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7: 국민의힘도 주택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5: 서울의 부동산 공급 부족을 놓고서도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정비구역 일괄 해제 때문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23년 이후 착공 물량이 3분의 1

0: 소망났다고 반박했습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국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인권 침해도 당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들의 사연, 전북 CBS 심동훈 기자가 생생히 취재했습니다. 심동훈 기자.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 여전한 것이 현실이죠.
3: 예, 네팔에서 온 테스 씨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일한 지 17일 만에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용주는 테스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병원비를 갚으라며 여권도 뺏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여권을 준다는 협박이었습니다.
2: 여권을 뺏었다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데 당국의 조치는 없었습니까?
3: 고용노동부의 대응도 문제가 됐는데요. 일방적 해고인데도 농장주의 말만 듣고 합의 퇴사로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가 항의하고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제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2: 예, 타국에서 일하다가 건강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인권 침해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3: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중국 출신 왕홍준 씨인데요. 전남 곡성의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이교대우 고강도 야간 노동을 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라 강제 출국 당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를 피했고 지병인 심장 비대증 악화로 지난해 11월 사망했습니다.
2: 네,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이게 아파도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취재하면서 본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이던가요?
3: 예, 모두 법 밖에 있는 노동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비자로 일을 하려면 주 30시간이 최대 노동시간인데 이렇게 벌어선 학비와 생활비 내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 없이 몰래 일을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협박과 폭언을 하는 등 부당행위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스 씨도 90일 안에 새롭게 취업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돼서 강제 출국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쳤는데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2: 예, 아무리 미등록 상태라지만 이게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울타리는 있어야 하잖아요.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없을까요?
3: 그래서 저희가 전북도 산하 14개 시군의 이주노동자 인권 조례를 확인해봤습니다. 전북도하고 김제시 두 곳만 있었는데 선언적 구호에 그친 내용이라서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2: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각 지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든 외면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에서 밀려난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인식도 무관심의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 생활 인구로 봐야 보는 인식 전환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 그러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민간 차원의 도움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3: 예,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칸첸중가라는 네팔 식당을 알게 됐는데요. 같은 네팔 노동자 출신 림부 라잔 씨가 사비를 털어 운영하는 쉘터였습니다. 1년에 단 5만 원만 내면 밥과 잠자리가 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쉼터의 기준을 맞추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비인가 시설로 운영되지만 폭행과 부당행위를 겪는 노동자들에겐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네팔 출신 아무리 씨를 만났는데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파프리카 농장을 그만둔 아무리 씨는 고향의 음식과 고향의 노래가 있는 곳에서 불안을 덜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쉼터를 알지 못했다면 친구들 집을 전전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모텔을 이용했어야 했어요. 고향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쉼터를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2: 예, 그나마 다행인데 심 기자도 그 쉘터 안을 직접 들어가 봤어요. 어떻던가요?
3: 저희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캐리어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요. 언제 일을 하러 갈지 몰라서 짐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캐리어를 보면서 어디에도

0: 완편히 정착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분들이 원하는 일터는 그저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다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어서 같은 노동자로서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1: 네. 쉘터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안전망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증시 폭등과 폭락을 부채질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다른 ETF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졸속 심사를 끝낸 상품은 지방선거 직전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그 배경에 의문이 듭니다. 홍영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 절차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단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16종의 상장 심사 기간은 단 28일이었습니다. 올해 상장된 ETF 평균 심사 기간이 62일인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심사가 끝난 겁니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하나의 ETF 상품을 내기까지 심사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현안이 있으면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타이밍입니다. 평소 속도였다면 6월 말에나 나왔을 상품이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7일 서둘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정치 일정에 맞춰 출시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래소는 구조가 단순해 빨리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증시를 뒤흔든 이 상품이 누구의 지시로 졸속 처리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농사를 안 짓고도 농업 직불금을 챙기다 걸리면 직불금 반납은 물론 그 몇 배에 달하는 벌금과 제재 부과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나랏돈이 지난해 1,300억 원에 제재 부과금이 500억 원인데 모두 역대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20년부터 농업직불금으로 400여만 원을 받아온 A씨. 강원 원주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이 대신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국의 덜미를 잡혀 직불금은 전액 환수됐고 500만 원의 벌금에 1,200여만 원의 제재 부과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이처럼 각종 지원금과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검한 결과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296억 원이 환수 결정됐습니다. 부정수급에 부과된 제재 부과금도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 부과금은 74% 늘어나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취약계층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돼 가장 규모가 컸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으로 32억 원이 환수 결정돼 전년 6억 원보다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제재 부과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장 많은 8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현지로 건너가 아이를 낳는 원정 출산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광이나 유학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 출산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강경 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시민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출산 목적 입국

0: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은요.
1: 폭염 속에서 전해진 아주 시원하고 동시에 따뜻한 소식입니다. 그 콜라는 배달 기사님 드세요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온라인의 미담 이야기인데요.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음료수가 없어가지고 음식점에 항의 전화를 하려고 했던 그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매번 서비스 음료를 무더위에 일하는 배달 기사들에게 제공해달라 이렇게 문구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쓴이가 그제야 음식을 건네받을 때마다 왜 배달 기사들이 밝은 미소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왔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명한 아내분을 두셨다, 아내분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쓴이가 이런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웃으며 인사할 일이 생겨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0: 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에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 씀씀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다음 소식은요.
1: 직원은 오직 나 하나, 혼자서 100억 원을 버는 1인 기업의 부상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그 최근 AI 기술 덕분에 직원 한 명 없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솔로 창업가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한 40대 창업가는 혼자서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고객 응대, 그다음에 코드 작성, 결제 처리까지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올해 예상 매출만 무려 $1,000,000,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 넘습니다.
0: 네.
1: 결제 서비스 업체 스트라이프의 분석을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연 매출 $100,000 이상, 그러니까 13억 원 이상의 혼자 버는 1인 기업 수만 최근 2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고요. $1,000,000 이상을 넘긴 곳은 3배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AI가 CEO의 비서이자 프로그래머, 마케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AI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고용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1인 기업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 소식은요.
1: 마지막 소식은 그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할 것 같은데요. 그 유전자 교정 기술로 탄생한 이 알레르기 없는 비글입니다. 그 강아지 좋아하시지만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선뜻 못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인 이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강아지의 특정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크게 줄인 이 비글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태어난 게 이제 2024년 9월인데 공개는 어제 됐습니다. 그 공개된 비글이 두 마리인데 이름이 베일리와 쌍둥이인 알피입니다. 그 지금 알레르기 이 개 피부 세포에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이걸 비활성화한 다음에요. 대리모 비글이 출산을 했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주 원인인 단백질의 발현을 유전적으로 억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털이 날리더라도 이 알레르기 반응이 현저히 적게 일어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이 알레르기로 고민하던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다 그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한편에서는 이 동물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이런 이 기술 발달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의 이정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요즘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T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경기도민이라면
0: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정호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정말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순회 경선 그리고 최대 승부처죠.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도 공세가 정말 거셉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와
1: KB&Co.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신용정보
2: 1600-9300.

0: 1600-9300.
1: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6: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6: 네, 떨지 마세요.
8: 누가 떨고 있어?
6: 나 지금 떨고 있냐 지금.
8: 근데 광고도 넣은 것 같고 그죠?
6: 네.
8: 그리고 박재홍의 한판 승부 아닌데 오늘은?
6: 박재홍의 한판 승부 맞고요.
8: 정옥이의 한판 승부 아니에요.
6: 자, 어제 진행하셨던 박원석 전 의원님.
9: 예.
6: 안녕하세요.
9: 안녕하십니까. 잘 어울리십니다.
6: 잘하시더라고.
9: 잘 어울리십니다.
6: 네. 아, 그래요? 눌러 앉아. 자, 국민의힘 이재영 장동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6: 네, 오늘은 24절기 중에 13번째 절기죠. 입추인데요. 진짜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한여름 폭염 절정입니까?
7: 네, 입추의 여지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당초 낮 최고 기온 39도가 예고가 됐었는데요.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선 오후 2시 32분에 40.7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전남 광양 40.2도, 서울 노원구도 40.2도를 기록했고요. 서울 기상 관측소의 입추 기록인 1988년 8월 7일에 36.0도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강원 영월 39.8도, 경기 여주 39.6도, 경남 김해 39.4도, 서울 강서 39.2도를 기록했고요. 무더위 는 내일 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6: 네, 이 강한 비가 또 어떤 피해를 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특히 고령자들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7: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잠정 집계상으로 올여름 폭염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 사망자 21명을 넘어선 것이고요.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 이상으로 탈진이 1,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장소 중에서는 실외가 77.4%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작업장과 논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2%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70세 이상으로 따지면 74%를 차지했고요. 환자 수로 쳤을 때는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났습니다. 닭, 오리, 돼지 등의 가축 68만 마리, 양식장 물고기 45만 마리가 폐사했고요. 그렇게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네, 더위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지금 서울도 39도가 넘었는데

0: 분도 이런 더위는 처음이시죠?
1: 네, 제 기억에 가장 더웠던 여름은 94년이었습니다.
0: 94년에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억상으로도.
1: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잖아요.
0: 맞아요. 그 7월 19일.
1: 그해 여름이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건 진짜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뭐 에어컨을 상시적으로 켜고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어쩌다가 한번 켤까 말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 제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자취하고 살 때인데 뭐 에어컨 없었죠. 너무 더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목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더 더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뭐
1: 당시 네, 당시 네. 기온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밤 10시, 11시에 나가도 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덥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입추에도 이러니 이게 얼마나 갈지 좀 걱정이에요.
0: 네. 이재영 의원님.
2: 저는 2006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중동에서 살았어요.
0: 어디요?
1: 중동.
2: 중동.
1: 아랍.
2: 아랍.
0: 아니 그 중동이 어떤 나라에서?
2: 아 UAE.
0: 아, 두바이에서. 좋은 데서 사셨네. 예,
2: 그때는 근데 다 공사판이었기 때문에.
0: 개발할 때.
2: 예, 개발. 지금의 두바이하고는 이제 현재의 네. 다른 모습이었긴 했는데 그때 이제 낮에 나오면 와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곳이야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때 느꼈던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야, 이 그때 당시에 야 한국 빨리 가야 되겠다. 그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느꼈던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 걸 보면 진짜 요즘에는 너무 심해도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폭염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변화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심각하게 국가가 앞장서서 그런 걱정들이 좀 있네요.
0: 근데 또 올해가 가장 덜 더운 여름이라고 그래서 벌써부터 그치.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언제가 제일 더웠어요?
3: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은.
0: 그렇지.
3: 언제나 이제
0: 아직
3: 지금
0: 젊으니까.
3: 살고 네. 지금 살고 있을 때가 가장 덥게 네네. 느껴지는 것 같고 뭐 저도 앞서 얘기 나왔던 1994년 여름 또 생각나는데 근데 그때는 어쩌다가 한번 더운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전년도에 93년에는 또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흐려서 또 이상 기온이 나타나던 해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폭염이 여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삶조차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주로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면 체감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노년층이었어요. 본인의 일생에 걸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10대 20대인 분들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좀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열사병 걸리시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3: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에서 이제 그 정부가 그 지역에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이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정부의 검토가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방안도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일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게 비공개 회의로
0: 그러게요.
3: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이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상 토론 형식으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회의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전망이라 아직까지는 이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는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0: 그 첫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서울시도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해야 된다고 오 시장 강조를 했고요. 또 그 전날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을 했고 그때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의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이 지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택 공급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 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부담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그 오답을 베꼈으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도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1: 네,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공급이 중요하다, 이거 여야 모두 이제 강조를 하는데 견해차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2: 일단 뭐 오늘 회의의 초점이 공급에 맞춰질 거라는 거는 그 예상되는 반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세제 개편안이 불과 엊그저께 발표됐잖아요.
1: 네.
2: 그러면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할 수는 없었을까? 지금 공급 계획도 거의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해가지고 6만 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고, 비아파트 공급 계획도 11만 호인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계획이 발표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근데 계속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면 먼저 공급 계획을 좀 앞세우고 그다음에 뭐 금융 규제나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세제 개편은 이렇게 좀 발표 순서를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기왕 발표할 거 그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게 이제 또다시 투기 열풍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울 시내에서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그런 유휴부지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모자른다면은 그 이후에 추후의 수단으로,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용산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전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서 녹지 보존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아니 재건축 재개발 그 과감한 규제 완화나 그걸 통한 이제 공급은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지면서 왜 그 용산 어린이 공원 같은 그런 그 녹지에 눈독을 들이냐, 뭐 이런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뭐 김영범 시장하고 만나서 이거 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부 공급 계획에 이게 포함될지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영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속보가 나와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하고 의성 4개면은 지금 호우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앞으로는 가족 사건을 수사 못한다라고 합니다. 9월부터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재영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3: 그 부동산 관련돼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이 공급돼야 되는 곳이 결국엔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 시정에 관여되어 있는 정책가들입니다. 지금 수년간 단연간 꾸준히 재개발 재건축만이 굉장히 많은 양의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거에 가장 많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서야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척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연 진심일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굳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 굳이 다른 당에서 정파가 틀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왜 해줘야 돼? 라고

0: 생각하다 보니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그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후변화 얘기했고 폭염에 대해서 얘기했고 계속해서 그거에서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녹지가 더 필요한 서울에 대해서 그걸 없애겠다 얘기를 하고 또 그 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엔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번에 누구죠? 어떤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주거 그 공급을 뭐 버스? 폐버스를 활용해서 주거를 만들어서 그걸 청년들한테 공급하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왜 본인은 거기 가서 살지? 왜 본인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고쳐가지고 그거를 청년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 비공개로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 나왔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네. 다 알게 됩니다.
1: 그 민주당 황희 의원 발언이
0: 그래요?
1: 있는데요.
0: 제가 몰랐어요.
1: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글을 삭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기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여야가 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나 야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풀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용산 태능 과천 공급 계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0: 아니 용산을 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건 아니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용산, 태능, 과천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은 기존의 이제 그 아파트촌의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이런 걸 다 풀라는 거잖아요.
0: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태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들과의 합의를 점을 찾고 앞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오세훈 그래. 시장이 얘기하고 서울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가로막지 말고 그거는 빨리 풀어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2: 아니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생각하는 주택 그 공급 확대 효과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주택 멸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증 효과가 거의 별로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또 지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주택 순증이 늘어난다. 그 사이에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지난 그 1월 달에 발표한 그 공급 계획 중에 용산 부지 활용은 이 그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다.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내에 애초에 이제 주택 공급을 예정했던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네네. 거고 그 녹지는 이제 다른 예. 새롭게 지금 쟁점으로 등장한 건데 글쎄 이거는 가치 판단 측면에서 거기다까지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조금 더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오 시장의 원래 공약이 2031년까지 그 31만 호 계획인데 거의 가시화된 게 없어요. 말은 뭐 신통기획 뭐 모아주택 다 있는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 모아주택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를테면 뭐 기존에 이런 그 주거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빌라나 이런 걸 공급하는 계획인데 하나도 착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의 공급 계획도 아직은 말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재건축 개발 규제 풀어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 이견이나 논란이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급이 참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그 논의 단계에서부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전면적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갑갑한 그러한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아까도 저 김수민 평론가하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무슨 정책만 내면은 거의 부동산 시장에는 그 파블로스의 효과예요. 뭐만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오히려 들썩대고 올라갑니다. 제발 그 정제되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시죠.
3: 네. 지금 공급이 중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책을 두고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쪽 정책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0: 거잖아요. 근데 진짜 공급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확대가 중요하면 양쪽 정책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1: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0: 근데 또 여기서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공급이 필요한지를 따져가지고 결국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라든지 또 방법론에 대한 뭐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척은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귀결되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좀 촉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세훈 시장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만나긴 했다 그러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순직 당시의 사단장이었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 나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죠.
0: 네,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상급 부대장으로서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중수색 사실을 묵인했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군형법상의 명령 위반으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세부 대목 중에서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이 부분이 이제 부분 이유 무죄가 나왔습니다.
1: 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정말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지금 2심 유죄까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판결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용 의원부터 얘기해 주세요.
2: 물론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가 물론 부분 저기 변경된 부분이 있지 무죄가 나오긴 했겠지만 3년을 유지했다는 3년 선고 유지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우리가 특검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그 수사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런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사후적인 아쉬움이 있네요.
1: 박원석 의원님.
3: 이게 2023년 7월이었거든요. 최혜병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날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2심 판결이 났다니까 사필 규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느리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갖다 은폐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그 과정에 뭐 박정훈 대령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런종섭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4년 총선 앞두고서. 거기서부터 저는 그 몰락의 전조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재용 의원 얘기대로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실체 그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도 어쩌면 조금 다른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그거 하나 살리려고 정권이 이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지금 돌아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1: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종석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도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저는 두 분 다 유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지휘 명령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이종석 국방장관은 피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이게 있었다는 것도 정황적으로 관련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때문에 저는 뭐 이거 그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1: 이재용 의원님.
2: 그놈의 경로 진짜 아유 단어만 들어도 지금 거의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심한 수준인데 뭐 유죄 나오겠죠. 네. 런종석 같은 경우엔 24년 총선을 치렀던 사람으로서 진짜 그때 하늘이 노래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걸 왜 저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라는 그 시점.
1: 근데 사실 그때도 그 측근들이 보이는 행태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고 그때도 참 분노가 있었는데.

0: 네,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일단 그때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는 것을 막으려고 동분서주 했던 게 통화 기록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임전 사단장 유죄 가능성은 그때 이미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좀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또 무혐의로 임전 사단장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뭐 그게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법리적인 오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임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한판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0: 네,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우님 오래간만이에요.
5: 누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네. 너무 잘하셔.
0: 제가요?
5: 역시. 네,
0: 아, 지금 떨고 있어요.
5: 아, 네. 출세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0: 아니,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라 그러시는데, 네. 어우, 너무 긴장돼가지고.
5: 전혀 여기가 일부러 긴장하는
6: 티가 전혀 안 납니다.
0: 아, 그래요?
6: 티 전혀 안 나요.
0: 아, 네. 박재용 앵커님이 또 하시던 자리라 제가 여기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5: 거기
0: 지금 굉장히
5: 말이 휴가가 될 것 같아.
0: 네?
7: 말이 휴가지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야. 아, 자기 자리 뺏길까봐.
0: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제 오실 텐데요. 조금 네. 늦고 있습니다. 예. 우리끼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남았거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부자 입장에서도 좀 걱정도 돼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기둥뿌리 뽑아놓은 느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선거 이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원석 의원님.
6: 일단 뭐 이동학 그 전 최고가 오면 더 자세하게 민주당 분위기를 네. 전달해 주시겠습니다만, 뭐 거의 사생결단 분위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 TV 토론 보셨잖아요. 근데 1차 토론 때만 해도 서로 간에 조금 이제 필터링을 하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2차 토론에서는 불을 뿜었어요. 그래서 1차 토론 때 나오지 않았던 신천지 얘기부터 뭐 24년 전에 배신 얘기, 또 병이 도졌다. 뭐 심지어 같은 배신 얘기더라도 병이 도졌다 이런 표현은 같은 당의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데서 나오기가 좀처럼 어려운, 그 상대 당의 후보하고 토론을 해도 좀처럼 쓰기 어려운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다 못해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후보들부터 지지자까지 전부 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순회 경선 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2차 토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후보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당의 통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소는 좀 적어도 감정의 온도는 좀

0: 갖춰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여요.
1: 네. 광고 카피 같아. 뭐 말 안 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 지금 보면.
0: 바람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지금 박원석 얘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동학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3: 네. 네. 잘 될 겁니다 민주당은.
2: 아 그래요? 예. 믿어도 될까요?
3: 그럼요.
2: 예. 우선 이재영 의원님 네. 이야기부터 들어보고요.
1: 오해절될 것 같아요.
3: 아니 승복에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잘 승복하고. 예.
2: 승복의 문화 확실히 있습니까?
3: 그렇죠. 네.
1: 승복의 문화가 없었으니까 예전에 이낙연 대표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3: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겠습니다.
2: 얘기 끝나셨어요?
1: 아니 그냥 안 될 것 같은 걸 자꾸 희망사항을 네.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당원으로서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나온 아까 이제 감정이 고조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하고는 뭐 쓰던 단어도 틀리지만 톤들이 다 틀려요. 한 피치 올라갔어. 그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완전히 섞여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적통 얘기하고 앉아 있고 과거에 좀 무슨 일이 있었네 없었네를 진짜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고 신천지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뭐 이게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뭐 민주당을 잘 아시는 우리 이동학 전 최고께서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2: 이동학 최고위원님.
3: 아니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뭘 해본 게 없어요. 예. 네. 그냥 기대감이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국가가 뭐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다시 이거를 일으키는 과정이었고 근데 앞으로 4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동력을 여기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하는 과정이니까 경쟁하는 과정 과열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10일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승자는 패자를 안아줄 겁니다. 패자는 얘기할 거예요. 아, 내가 선거 때 이겨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결국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2: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 그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참 옳은 분인데 정치 경험은 조금 짧긴 짧네요.
2: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한 두세 번 그 얘기하셨어요. 네,
4: 과거 네. 민주당이 얼마나 그 잔혹하게 싸우고 후유증이 컸는지를 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과거에 전당대회 출마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후보 면전에서 후보들끼리 전당대회 끝나면은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저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봐요. 거의 정말 더위에 이성을 살짝 좀 놓치신 것 같아. 잃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초장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깊숙이 전당대회에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항의전서부터 해가지고 예, 명픽이라는 거. 김민석 후보에 대한 명픽이 굉장히 노골화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지 않아도 명청대전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뭐 정말 그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보할 수 없는 공천권 싸움이죠. 이게 단순히 명청 뭐 사람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오래된 그 두 그룹 간의 정면 승부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 후유증이 대단할 거예요. 이거 끝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보면은 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안 되는 그룹은 여당 내 야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학 위원 말씀대로 좋은 쪽으로 잘 뭉치기를 바랍니다.
5: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힘, 예전에 한나라당이죠. 당시에 이제 친이 친박 간의 그런 거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2007년 대선 경선에서 2007년 대선 경선 맞죠?
2: 맞아요. 네. 맞아요.
5: 그때 이제 친이 친박이 크게 붙었다가 결국에 친이가 승리했는데 2008년 총선에서 친박이 거의 공천 학살 당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친박연대 생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은 다음에 2012년 총선에서는 친이가 박살났어요. 그 친이계의 대표적인 그
0: 정치인이었던 이방호 사무총장, 현직 사무총장이었는데

0: 낙선했잖아요. 그 낙선을 누가 주도했냐면 친박 연대, 그러니까 친박 박근혜 팬 박사모들이 와가지고 낙선 운동을 주도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당선됐어요 거기서. 박사모가 이방호 낙선 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 반사의 이익으로 강기갑 의원이 당선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친이 친박 간의 이 싸움도 대단했거든요. 그 싸움의 격렬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도 이게 후유증 없이 이동학 최고 말한 대로 바람대로 그렇게 되기가 이미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되려면 딱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쪽이 크게 이겨야 돼요. 그러면 진쪽이 이제 새의 부족함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의를 도모하면서 아마 잠잠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긴 것 같지 않게 이겼다. 예를 들어서 이순위표로 이겼다. 이게 선호투표제니까. 그러면은 겉으로는 승복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내심으로 승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격렬함이 차기 총선 공천 때까지 갈 겁니다.
1: 그러면은 호남에 지금 후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그 득표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큰 표 차이로 이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2: 호남 당원들이 투표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51만 명 정도 되는데 뭐 50% 이상은 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구 투표나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60%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호남 당원들은 지금 이를테면 3대 메가 프로젝트든 뭐든 이게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할 만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투표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볼 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쪽을 더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실제로 지금부터 2년 차 때부터 불협화음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당정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야 앞으로 메가 프로젝트는커녕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 검찰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풀기가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총선 때 망가지는 거죠. 그럼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는 결국엔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아마 호남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책, 어떤 공약, 국정 운영. 근데 지금 강성 당원, 민주당 강성 당원은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거기는 그 정체성, 어떤 노선, 여태까지의 어떤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더 집착하는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 오히려 그냥 우리 선명하게 나간다. 그거를 사실 정청래 대표는 또 강하게 어필해 왔고 또 그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아직 집권 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명픽 후보인 김민석 후보가 꽤 과반을 넘겨야 사실 정상인데 지금 박빙이잖아요. 저는 호남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
0: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의 그 의원분들이나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1: 친청
0: 방송에 나오면은 전부 정청래 후보를 왜 이렇게 응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 그러게요.
0: 객관적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4: 아니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1: 김민석 후보가.
4: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선호 투표제 때문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소위 말한 룰을 짜놨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그 아까 이제 뭐 겉으로는 승복하나 안으로는 불복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불복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지금에 와서 이 굉장히 박빙의 싸움에서 그 선호 투표제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게 만약 진짜 숫자로 나타나면 글쎄 그 후폭풍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당내 그 싸움에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민석 후보가 심지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은 이 국민의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도 강성들이
0: 살아난다.
4: 살아나는 거예요.
2: 서로 반사이.
4: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근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국민

0: 국민의힘도 뭐 굉장히 짠물이 돼서 강성 지지층이 많아졌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강성 지지층은 포션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선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은 드는데 이 투표제 룰 때문에 김민석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1: 그러면
0: 거죠.
1: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정청래 후보가 지는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승복을 안할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내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약간 감정 섞인 뭐 언행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끝나면 그 결과를 승복한다는 게 지금 노사모를 동원하는 과거의 노사모를 동원한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노사모라고 하는 건 뭐냐?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무현 보고 그때 당시 참모들이 아 이번 대선 경선 나가야 됩니다. 노무현이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고민했냐? 지면 이인제를 도울 수 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이거는 승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참모들은 돕기 싫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로 내가 뛰게 되면 우리는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 노무현 정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지금 노사모를 앞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말을 하면서 노사모의 정신을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진 않을
0: 아니,
1: 것
0: 이혼과
1: 같다.
0: 탈당은 안 하죠. 나만 있어야지 이걸 다시 먹지.
1: 그래서 승복을 할
0: 근데
1: 것
0: 그런
1: 같습니다.
0: 승복이 아니고 아까 저는 김영 선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내 아주 강력한 야당이 될 거다. 왜냐? 특히 여기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요. 현역 의원, 그러니까 현역 배지를 받은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대략 대부분 돕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꽤 돼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도 보면은 최민희 의원 같은 분 이제 최고위원 돼봐요.
2: 아니,
0: 글쎄.
2: 야당 있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당내에도 야당이 있으면 좋아요.
3: 아니, 근데 최민희 지금 최고위원 후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박쥐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당원 4천 명이 이 최민희 후보에 대한 징계 청원 이거 지금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투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대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에서 여전히 1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민주당 당원들의 분노가 최민희 후보의 심지어는 뭐 당락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2: 아니, 최민희 지금 후보의 경쟁의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순위나 당락에 영향을 줄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파 갈등이 적대적이에요.
3: 네.
2: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중간층이 어느 쪽도 아닌 그런 유권자들도 약간 눈살을 찌푸리지만 지지층은 그럴수록 더 결집합니다.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그 조직화된 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친청의 조직력이 더 강한 거예요. 친명은 후보도 많고 뭐 그게 홀짝 투표니 생년 태어난 그 자기 생원래 투표하니 이런 방침까지는 거의 공유가 안 돼요. 그 정도 조직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민희 의원의 태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결집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요즘에 이상한 게 노토리어스하고 페이머스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3: 맞아.
2: 노토리어스도 페이머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3: 그러니까 알려지기만
2: 아니
3: 하면
2: 어쩌면 본인이 그거를 어떤 캠페인 전략으로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이즈 일으키는 거를.
4: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요. 저도 뭐 후보들 연설 내용보다는 그 연설을 듣고 있는 후보들 모습을 요새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동영상 뭐 쇼츠 이런 거 이제 최민희 후보를 계속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야지 놓고 그다음에 계속 이거
3: 아니 그 이동학
4: 그러고
3: 최고가 한번 대답해
4: 하고
3: 평소에 그래요? 아니면 요새 더 상태가 더
4: 아니 양자
1: 선거에
4: 역학하시나? 양자
1: 나가니까
4: 역학?
1: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3: 아 원래는 안
1: 왜냐하면
3: 그랬어요?
1: 원래 같이
2: 아니 야당을
1: 있었잖아.
2: 상대로 할 때는 당내에서 덮어줬었죠.
3: 아
2: 근데
3: 지금은
2: 이제
3: 이제
2: 당내에서
3: 그렇지
2: 덮어주는
3: 않아요.
2: 분위기가 아니니까 드러나는 거죠.
1: 잘 싸우시는 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의 장면이 지금 내부 안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고 특히나 공개적인 뿐만 아니라 비공개에서 지금 유튜버들도 다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2: 그렇죠.
1: 전부 다 쇼츠로 따여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순위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집권 이번 여당의 지도부가 설 때 당대표 옆에 최고 수석 최고 뭐 수석 최고라는 게 별다.

0: 관리에 어떤 다른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역할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야 그럼 총선 때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격조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야, 진짜 옳은 생각 진짜. 참 옳으셔. 근데
2: 이동학이 당대표 돼야 돼.
1: 네, 전당대 뛰어든 선수들은 일단 되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뭐 품격이나 당의 이미지보다는 그리고 1, 2위 차이가 조금 생각보다는 꽤 커요 지금.
3: 좀
1: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분히 최민희 후보는 아예 그냥 자기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했구나 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 결집. 아마 징계 운운하면은 더 결집할 거려.
3: 그럼요.
1: 더 신날 거려. 노이즈 마케팅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4: 아 근데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최민희 후보 얘기를 꽤 길게 했는데 이것도 최민희 후보에게 지금 도움을 주는 일이
1: 도와드려야죠.
4: 도와드려야죠. 아, 그래서 한 가지만
2: 이게 전략이다 전략.
3: 상대가 안 됐으면 이런 정치 바람직하지 않아요.
4: 아니요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제가 지금 뭐 중립적이지 않은 거 있었어요.
0: 아니, 네.
4: 정청래 후보 얘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지금 신천지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 ETF 호남 반도체의 겁박을 사과하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라갔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신천지 해당 행위 사과하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과하십시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겁박 사과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마치도 청와대까지 겨눈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발끈했거든요. 이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근데 이동학 최고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0: 시야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된다면 훨씬 더 커야 되고 왜냐하면 네.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불을 지금 옆으로 더 옮겨붙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좋은 레토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그런 지점까지 쳐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우리 내부에서 잘못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정책 실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 수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사과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런 쪽으로 더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좀 포지티브하게 이 싸움을 걸었다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을 텐데 요거는 약간 초가상관 태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4: 김여우 의원님. 네.
1: 저 세 가지 중에 저는 사실 제 눈에 띈 거는 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ETF. 예, 왜냐하면은 저거는 ETF 그러면 우리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딱 생각이 나고 이재명 정부의 그 경제정책 특히 주식시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ETF를 딱 집어서 또 저기에 넣은 거는 이재명 정부 잘못한다는 거죠. 경제정책 잘못한다는 거고 김용범 실장 교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하고는 같이 가기가 꽤 힘든 후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3: 우리 점잖으신 상대당의 김영우 의원님께서 정청래는 반명이다. 이걸 인증해 주시네요.
1: 반명 아닙니까? 네. 지금 여태까지 쭉.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정권
3: 아니 그 정청래 후보가 도움을 주시려면은 이 국면에 정청래는 반명이다 이걸 인증해 주시면 안 돼요. 본인은 한사코 아니라고
1: 그래.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저
0: 초과상관 이미 태우셨어요.
3: 근데 아마 저 ETF 얘기는 김민석 총리를 네. 겨냥한 거죠. 네. 그 정책 도입되기 총리였고 정책 실패는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저걸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김민석 총리를 저격한 게 아니고 정부를 저격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저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역공에 또 지금 본인이 노출된 건데 그 정청래 후보가 요즘에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루에 막 SNS를 어떤 날은 20개씩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영남의 노사모들한테 호남의 지인들한테 전화해달라. 뭐 2002년도에 노무현 기적을 만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벌써 20몇 년 전의 일을 지금 소환해가지고 본인과 노무현의 이미지를 등치시키면서 그런 캠페인을 한다는 게 당원들한테 얼마나 수용이 될까. 오래된 당원들한테도 수용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 시절을 잘 기억 못하는 당원들에게는 더더욱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캠페인이 너무 안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확장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0: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근데 이성윤 후보가 주석 야청 이게 호남의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 정말 그런가요?
1: 대답을 못하세요.
2: 그럴까요? 근데 호남의 민심이면 그러면 영남에 있는 노사모가 호남 가가지고 설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땐 좋은 레토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원래 보통 어르신이 다 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 내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신선했기 때문에 저도 노사모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아요. 근데 노사모들이여 집결하라. 우리 지금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몇 년 전, 25년 전 얘기, 24년 전 얘기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2026년이니까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2026년에 뭘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야 될 시점에 2002년, 200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1: 네. 이재용 의원님.
2: 아니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당대표는 아무도 없어요. 이동학밖에 없어요.
3: 그래서 솔직히 이동학을 당대표로
2: 이동학을 당대표로 바꾸죠.
1: 지금 새로 저기 할 순 없잖아요. 출마할
0: 수 없잖아요.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네. 뭐 그 후보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조금씩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명이 잘 안 되는 거죠.
2: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기를 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가장 그 핫했던 이슈가 뭡니까? 그
3: 정권을 짧고 뭐가 아니에요?
2: 아 그거 말고 공소법 저기 통과됐을 때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1: 노무현.
2: 노무현한테 보고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뭘 띄우 영상 편지 띄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진짜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쓴 글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 그걸 노무현 대통령님 보십시오 하면서 보고를 쭉 했어요.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하면서 쭉쭉쭉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명인 건 명확하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명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박빙이라는 게 전 신기하다 이거죠.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 힘실어줘야 되고 뭐 클러스도 해야 되고 못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그거를 대놓고 반대하는 정청래가 저렇게까지 인기가 많을까. 그게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1: 네. 여기까지 전반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입추절기가 보통 8월 초에 있다 보니까 늘 덥기는 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면서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입추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치 철옹성 같았던 이중고기압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극한 폭염의 기세도 살짝 누그러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후에도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위 대비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 광주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지속되겠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모두 35도로 오늘보다는 좀 더 낮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내일 모레 사이 강원 영동에 최대 150 이상, 경북 북동 지역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2: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0: 있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의도 회전 후반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전반부에서 이재영 의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황희 의원이 올렸던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논란이 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지금 막 훨훨 타오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스하우스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학가에서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 그거를 아마 벤치마킹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다.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없어진 거 보니까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본인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1: 이게 삶이 캠핑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이게 주택 좋아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요즘에 뭐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건설하는 비용도 굉장히 짧게 들고 실제로 심플하게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긴가라고 좀 봤는데 이게 실제 버스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야 이거는 공부를 좀 사겠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의원님 먼저 살아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엎친 데 덮쳤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어쨌든 이거는 해결책을 좀 모색하고 진지하게 특히나 청년들의 금융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집을 어떻게든 뭐 만들어야 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주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태인데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불을 넓게 지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0: 네. 김영우 의원님.
2: 그럼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도 정책실장이 뭐 그런 얘기했나요? 강남에 살아봤는데 꼭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3: 장하성 정치시장.
2: 네, 그 비슷합니다. 이 굳이 뭐 아파트에 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 버스에서 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정말 현금 부자 아니면은 웬만한 그 아파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대출 규제 다 묶어놓고 그리고 비거주. 1주택 비거주,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게 뭐 살기 싫어서 살지 않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직장 문제나 애들 학교 문제나 아니면 또 부모님 뭐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해외 또 잠시 체류해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또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은 야 이번에 세제 개편한 것도 이거 뭐 이게 부동산 대책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이거 국가 폭력이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0: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공급을 좀 확보하고 공급을 늘리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버스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거는 그만큼 절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집권 여당에서 말이죠. 그래서
1: 아니,
0: 문제다 이런 생각합니다.
1: 반지하에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예 집에 살지 말고 버스에 살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민주당에서 저기 캠프인 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텐트 치고 사세요 얘기 나오겠어요.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번 자꾸 이걸 세제 개편하는데 뭐 엉망진창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걸 포장하는 포장지도 그렇고, 일단 첫째 대통령께서 자기 집을 팔면서 근저당이라는 그 이상한 그 초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세제 개편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징벌적 그 저거예요. 부동산 그 세금 정책이에요. 그죠? 근데 본인이 불과 1년 반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 세금으로 저 부동산 가격 잡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야? 야, 부동산은 악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금으로 잡겠다.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고 메시지도 정제가 돼 있지 않고 세제 개편하는 철학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 무슨 조세 형평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만 들으면은 침 흘리는 그 파블로스의 개처럼 지금 정부가 뭐만 얘기하면 시장이 일단 반응을 해요. 메시지 나왔다. 듣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자만 가면 일단 집값 올라가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장하성은 진짜 양반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의원하고 저하고 19대 국회에서 기재위를 같이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를 놓고서 이런 류의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논쟁의 포인트나 구도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세제 개편안 이전에 황희 의원은 뭐다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목동이 지역구세요. 근데 본인이 장관도 해보셨는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잘 아는 분이 개인 아이디어라고 얘기해도 지금 이 마당에 저런 말씀을 해가지고 긁어부스럼 같은 걸 만드는 거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상하게 어느 한쪽이 망언을 하면 경쟁적으로 다른 쪽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망언이 나와요. 이게 지금 돌려차기 이걸로 서범수 의원이 당 안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여러 가지 그 궁지에 몰렸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굳이 비판을 자처할 수 있는지 자처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러니까 실질적 효과, 심리적 효과 말고 그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그 보유세 강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고가 다주택,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오르는 사람이 전체 가구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물론 이게 획기적인 어쨌든 과세 강화, 그로 인해서 세수 확보 조치냐, 그건 아니에요. 뭐 5년간 해봐야 3조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 수준의 어떻게 보면 보유세 강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고 이데올로기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일단 민주당 정부는 공급을 안 해. 반시장적이야. 집값이 오를 거야. 이걸 막 유포해요. 언론도 유포하고 야당도 유포하고 그리고 뭐 온갖 부동산 플레이어 이해관계자들이 유포해가지고 그걸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정부가 정책 배열을 지혜롭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 먼저 앞세우고, 그다음에 금융 규제 합리화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세제 강화나 이렇게 순서를 조정했더라면 조금 반응이 다를 거예요. 근데 공급 계획을 오늘 내일 조만간 이번 주에 발표할 건데, 그걸 그럼 며칠 좀 땡겨가지고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에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 정도의 정책 추진 속도가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건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이재용 의원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는 공감하고요. 이제는 공급 대책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언제까지, 얼만큼을 짓겠다. 그리고 연도별로 로드맵이 어떻다. 이렇게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오세훈 시장 정책도 비판했지만 31만 호 공약했는데 없어요. 공급된 게 가시화된 게 없어요.

0: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공약, 윤석열 공약, 130만 호, 뭐 140만 호 경쟁적으로 내놨지만은 없어요. 진행되는 게. 3기 신도시 벌써 이게 추진, 이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제가 3기 신도시 근처에 살아서 알아요. 저게 언제 준공이 될까? 제가 보고 지나가면서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땡긴다고 말로 하지만 말고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언제 어떻게? 그래서 언제 준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발표는 조금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는 데다가 또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뭐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한문도 교수 제가 이걸 좀 인용을 해야겠는데 국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더 사과드린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이번 정책을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 분양가 정책이라든지 준비가 안된 줄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사과드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 그다음에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라는 분은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제가 볼 때는 함정으로 인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아마 정부가 더 당혹스러울 텐데 이게
2: 그럼요.
1: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꽤클것 같습니다.
2: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78주째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만 좀 제외하면은 다른 지역들 다 강남 3구는 조금 이제 둔화됐는데 세금을 워낙 뭐 저거 해서인지 몰라도 모든 구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실패예요. 이거는 무슨 야당이 어떤 뭐 홍보나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두 마디 해가지고 오른 게 아니고 부동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그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세금으로만 하면은 지금 이게 다 전월세 난으로 다 옮겨붙어 버렸어요. 벌써 전월세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 소유자 쪼니까 그분들은 결국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또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서 전세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도그마에 빠진 잘못된 정책 때문에 당장 공급이 안 되면은 지금 있는 집들이라도 전월세를 좀 원활하게 돌려야 되는데 일단 뭐 금융 대출을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해결하고자 하는 솔직히 의지가 없다. 능력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예? 근데 시장은 그래? 보자. 또몇 년에 나는 여기 영원히 있어.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밖에서 무슨 농담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게 코스피 5천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9천 갔다가 5천 내려올 걸 알고 있었나 보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신뢰 대 신뢰, 특히 이런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순간 그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일단 뭐 공급 계획을 시작으로 금융 규제도 조금 완화한다 그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전세 부족은 대신에 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전월세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두번 부동산 대책 회의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집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얘기만 있지 당장 집을 가질 수 없는 그러므로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나 아니면 전세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지원책들을 별도로 좀 내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그 역대 그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뭐 돌아보면 그 우리가 경험했던 바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0: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는 얼마나 성공했냐. 제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제외하고는 근데 좀 그때는 특수한 그 대외적 환경이 있었어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가라앉았고 부동산 이 경기도 완전히 죽었었고 그리고 대규모 공급이 있었어요. 뉴타운이라고 하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 이 정책을 쓰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사실 집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은행권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오르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역대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지 부동산 문제는 다 어려운 숙제였고 현 정부가 너무 이걸 쉽게 봤다라는 지적엔 동의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사실은 너무 쉽게 했어요. 그에 비해서 좀 준비된 정책이 적다는 것도 민주당에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올랐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추이를 보셔야죠. 박근혜 정부 때 올라왔던 게 제가 10%가 안 돼요. 문재인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두 배 오른 거 아니에요?
2: 아니 지금 올랐죠. 집값 올랐다는 얘기라니까 아주 폭염의 날씨도 더운데 스트레스도 지금 팍팍 올라가지고
1: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3: 저는 저도 조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너무 초장이고 이제 세제 개편 나눴고 이제 공급 대책 내놓을 것이고 전월세 관련된 것도 그 안에 다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서울시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협의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전월세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책 엊그저께 던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막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이전 정부부터 지금 쭉 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 공공임대주택 이거 늘리자라고 예산 다 잡아놨던 거 4조 원을 깎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공급돼야 될 때 공급되는 그 신호가 가질 않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경우 2021년도 11월 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아주택 이거 이 3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 네. 1000 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 지금의 정부 서로 사실은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2: 네. 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네. 경론을 벌이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리위 상황을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숫자가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두 명을 충원한 후에 일곱 명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부위원장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 윤리위 상황 보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제가 볼 때는 그 거의 윤리위가 정말 비윤리 반윤리적인 행태를 보여왔고 사실 지도부에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에 좀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리위를 통한 징계를 통한 정치 자체는 정말 최하수의 정치인데 그거를 너무 그 정적을 예? 경쟁 상대의 어떤 진영을 뭐라 그럴까요?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왔다라는 게 지금 막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윤리위조차도 조롱과 경멸의 저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하고 무슨 논의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넌센스예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윤리위에서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저는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이런 어떤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0: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조강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윤리위 부위원장의 저런 윤리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인이 윤리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도부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게 답이 안 나오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애초에 지방선거 끝나고 징계 정치를 다시 가동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좀 쇄신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 자리에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결국 가동할 수 있는 게 윤리위 통한 징계 정치, 장외로 돌면서 윤호개인 세력 결집시켜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지금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저게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지를 못해요. 뭐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 시기 되면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알아서 순수하게 물러나 줄까요? 제가 보기엔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시기를 고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아마 물러나더라도 본인이 시기를 선택해서 다음 연임을 한 번 더 도전하는 롤모델도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당원 주권 강화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권파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그러면은 장동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실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2: 저도 어제 그 방송 들었는데 그 조강한 최고가 그 말했잖아요. 부위원장이 위원장 되고 싶다. 그런데 네. 오늘 사퇴하면서 부위원장하고 위원이 사퇴할 테니 위원장도 사퇴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와중에 진정호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대로 의결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밟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뭐 당 지도부 얘기 지도부 의향 따라간다는 것 같은데요.
1: 그냥 국민의힘은 지금 시커멓게 그냥 그을렸고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위 같은 곳은 사실 당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평소엔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한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도 이럴 때 오히려 뭐 윤리위에서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서강이 비치거나 뭐 희망이 보이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건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글쎄 뭐 우리 당에 있는 원로들도 요즘에 뵈면은 별로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썩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거를 드러내려면은 글쎄요 윤리위뿐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뭔가 쇄신이란 단어가 너무 약해 보일 정도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할
2: 바로
1: 것 같은데.
2: 그건데요.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썩어가는 국민의힘이라고 그러셨는데 두 분이 너무 침착하셔가지고 제가 당혹스러운데
4: 살짝 무기력해졌죠.
2: 글쎄요.
4: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금 표출시키고 있습니까 사실 뭐 경제도 문제고 뭐 부동산 뭐 주식시장 그 다음에 사실 사법 시스템 다 붕괴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안보도 사실 제가 말을 별로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엉망입니다 경계 근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도 그렇고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떠받드는 그 세 기둥이 다 뿌리채 흔들리는데 이런 때 야당이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데 야당이 너무 지금 무능한 거예요. 부실하고 부도덕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12대 4로 졌는데도 물러나지 않는 그 지도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 가지고는 사실 어떤 개혁이나 어떤 보수 재건이나 어떤 그 중도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아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 비당권파들 사이에 논란 있잖아요.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 퇴진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바깥에서 얘기도 많은데 두 분 의견을 먼저 듣고 또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4: 저는 뭐 서범수 의원 그런 그 돌려차기 발언이나 이거는 뭐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장동혁 지도부의 진퇴하고는 저는 솔직히 직접적인 관련 없다고 보고요. 아, 그다음에 장동혁 지도부는 그 지도부 자체가 여태까지 당을 이끌면서 보여왔던 상당히 그 비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그 잘못 그거는 그 해소될 수 없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서범수 의원이나 다른 그런 발언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요.
2: 그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근데 저거는 있어요. 그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국민 사죄를 했고 또 김진주 그분께도 직접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고 또 김진주 그분도 이제 그걸 또 정중하게 받아들였고 그렇습니다. 물론 대국민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졌죠.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당이 어떻게 미래로 나갈 것인가 이 큰 그림에서 이제 모든 걸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다른 의원들의 그런 것 때문에 뭐 자기 연명을 더 해도 되는

0: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1: 네, 다른 분들 얘기도 30초씩 듣겠습니다. 네. 네.
2: 저는 장동혁 대표 앞에 가가지고 원래 쇄신을 외쳤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쓰러지고 있다. 그래서 힘을 좀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무능함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3: 그러니까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리라 이런 기대가 선출 직후에 있었는데 거기서 손 뗐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 공원의 공헌행을 따라댕기는 중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1: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10초만.
3: 이재용 의원이 하시면 돼요.
1: 네, 이재용 의원님.
4: 저는 뭐 지금 누구였죠? 돌려차기 발언?
0: 서범수 의원님.
4: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 때문에 당대표 위치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 쪼잔하다.
1: 한동훈 의원의 침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한동훈 후보 아니 자꾸 난 후보랜다. 한동훈 의원은 제가 솔직히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왜 침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오히려 의원님이 더 잘하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거 무슨 친한계 의원이 잘못했으니까 무슨 친한계 수장으로서 보스로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3: 아니, 수장이 아니고 자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4: 그렇지
3: 아,
5: 그리고 그냥 그렇죠. 큰 틀에서
0: 그거는 근데
4: 아, 내가 그 생각을
0: 한동훈 의원보다 김진주 그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1: 네. 네 오늘 여의도 외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정옥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 CBS. 오늘도 안전하게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 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다섯 번째, 사고 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0: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세요.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아, 이제는 잡지사 가족처럼 친근한 분이죠. 중국 고전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시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잘 지내셨죠?
2: 예, 좀 너무 덥지만 여름을 슬기롭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1: 예. 예,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성원 교수님과 서유기, 초한지, 수호지 이런 소설류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살펴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인용되는 책이죠. 사마천의 사기. 저희 뭐 썬킴 선생님이랑 중국사 이야기할 때도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언급이 아주 자주 되는 책인데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란 과연 어떤 책인지 또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이 책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이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마천이란 인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사마천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사기를 쓰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사마천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기원전 145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전한 시대 사람이겠죠.
1: 전한.
2: 예. 사마천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한제국의 번영을 구가하는 아마 중국 역사상에서도 최고의 군주의 반열에 오르는 그 한무제 한무제가 사마천이 한 4살 무렵에 네. 바로 한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된 거죠.
1: 예.
2: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예를 들면 뭐 동중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할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2: 사실 사마천의 사마씨 자체가 네. 중국 역사상의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이잖아요.
1: 예.
2: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천의 아버지
1: 네.
2: 사마담이 바로 한무제 밑에서 네. 태사령의 관직에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1: 태사령이 어떤 관직입니까?
2: 태사령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직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가기록원장이자
1: 그래요.
2: 또 국사편찬위원장이자
1: 네.
2: 또 기상청장
1: 네.
2: 뭐 이런 거를 다 겸임한 그게 태사령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사관인 거네요. 사관.
2: 그렇죠. 사관인데 천문, 관측, 역법, 역사 기록 등등 다양한 직무를 융합적으로 직무한 게 태사령이었어요.
1: 네네.
2: 그런데 이제 기원전 110년경에 아버지 사마담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돼요.
1: 예.
2: 그러면서 이 아들인 사마천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거죠.
1: 네.
2: 아버지가 죽고 한 3, 4년쯤 지나서 기원전 107년경이 되면 사마천이 아버지의 직무를 계승해서 한무제 시대에 태사령의 관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0: 하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면서 이미 아버지인 사마담이 태세령에 있을 때부터 고금의 경전과 지식과 역사 자료들을 수렴해서 위대한 역사서를 집필을 막 하고 있었는데
1: 아.
0: 그때 이제 죽은 거거든요.
1: 야.
0: 그래서 사마천은 태세령의 관직을 직무를 하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 사마천이 그 역사서의 집필을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약 10여 년이 넘도록 결국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아들이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1: 예.
0: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집필할 때부터 이 책을 태사령 혹은 태사공이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의 태사공서라고 할까 혹은 태사공기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1: 네네.
0: 태사의 사, 사관이 기록한 역사서라는 의미로 사기가 됐어요.
1: 아, 그렇게 사기가 됐군요.
0: 예. 예.
1: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태어난 전한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지나서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렇다면 사마천의 사기는 과연 어느 시대부터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분량이나 구성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
0: 네. 사마천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역사서를 집필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선 사마천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계승할 때부터 그랬겠지만 태초의 문명의 시작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무제 때까지 흔히 말해 상고시대부터 한 무제 때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정리해서 이번에 한번 역사서를 집필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서를 통사라고 하는 거죠.
1: 통사. 예. 예.
0: 한 왕조나 한 시대만을 집필하는 역사를 단대사라고 한다면 이 사마천의 사기는 태초의 문명부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기록한
1: 예.
0: 통사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굉장한 큰 야망이자 집대성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1: 네.
0: 이 사기에 구성된 거죠.
1: 상고사는 약간 신화적인 요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첫 번째 챕터가
1: 네.
0: 오제봉기인데
1: 네.
0: 상당히 신화적인 고대의 성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야,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임금, 순임금, 뭐 우임금처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던 옛날의 성왕들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1: 네,
0: 보시죠.
1: 네.
0: 마치 유대인들의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태초의 그들의 먼 이야기부터
1: 네.
0: 시작해서 당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1: 예.
0: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이전에 있던 역사서를 참고하는 게 좋겠죠.
1: 아, 그렇죠. 예.
0: 그런 점에서 사마천이 제일 아마 참고했던 역사서는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의 위대한 역사서인 춘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춘추를 사마천은 계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춘추의 전통은 우선 네. 직필의 전통이에요.
1: 직필.
0: 직필.
1: 네.
0: 고들직자에 기록할 필이니까 모름지기 고대 중국의 사관은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다. 이거죠.
1: 네.
0: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에서 반드시 있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이나 과장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
1: 역사의 기본이죠.
0: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사관의 직필의 전통이고
1: 예.
0: 두 번째는 바로 포폄의 전통이에요.
1: 포폄이요?
0: 포폄. 포와 폄인데요.
1: 예.
0: 포는 역사상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록해서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흔히 포상한다라는 그 포자죠.
1: 아, 예.
0: 또 하나는 과오나 실패의 경험을 기록을 남겨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안 좋은 이야기들. 일종의 이걸 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폄하다 할 때
1: 폄이군요.
0: 폄이죠.
1: 아, 예.
0: 그래서 일상적인 평범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후대의 기록을 남겨 전승해야 될 만한 성과와 업적. 또 하나는 실패와 과오의 역사를 기록해서 전통을 남겨서 교훈을 준다라는 게 포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이 전통이 사마천이 춘추에서 계승한 부분이기도 해요.
1: 아.
0: 다만
1: 예예.
0: 춘추의 역사서는
1: 네.
0: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한 마치 일기장처럼 오늘 내일 글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예요.
1: 네.
0: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편년체 역사서라고 하는.

0: 근데 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1: 그렇겠죠, 아무래도.
0: 보통 역사의 사면서를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인간.
0: 인간은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체죠.
1: 예.
0: 그런 점에서 춘추라는 역사책은 네. 시간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쭉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네.
0: 아, 근데 사마천은 네. 시간도 좋지만
1: 예.
0: 사마천이 이 역사를 뭔가 입체적이고 아, 이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고민한 그 흔적은 사마천은 시간, 공간, 인간 중에서
1: 네.
0: 인간을 역사의 중심으로 설정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결국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것은 그걸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를 무려 130챕터, 130권의 분량으로 한 개인이 무려 53만 자에 해당되는 방대한 역사를 10여 년이 넘도록 저술했는데 130권의 네. 분량 가운데 약 86%에 해당되는
1: 예.
0: 112권이 네네. 인물에 대한 역사예요.
1: 인간을 중점에 뒀네요.
0: 네. 역사상의 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업적이나 혹은 어떤 과오를 남기고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가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그 일관되게 이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1: 예, 예.
0: 이게 바로 사마천 사기의 112권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역사인 거죠. 다만 인물도
1: 네.
0: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마천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제왕과 황제들의 역사예요. 군주들의 역사인
1: 예,
0: 거죠.
1: 예.
0: 이 군주들의 역사를 본기편에 12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먼저 기록을 했어요.
1: 네, 본기.
0: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왕들도 있겠지만 진시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황제들인 거죠.
1: 네, 네.
0: 이 사람들을 묶어서 12본기편에 기록했고 그 다음 레벨은 마치 하늘의 북극성이라는 존재가 제왕과 황제라면
1: 네.
0: 북극성을 보필하는 별자리들 그걸 보통 고대 중국인들은 28숙의 별자리라 그러는데
1: 아.
0: 그래서 28편에 해당되는 챕터에 제후급들의 인물들을 세가편에 기록했어요.
1: 아.
0: 이 세가는 바로
1: 예.
0: 제후들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0: 예. 28숙의 28세가에다가 두 명을 추가했는데
1: 네.
0: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공자.
1: 아.
0: 공자는 사실은 출신 성분이나 귀족이나 제후도 아니죠.
1: 제후가 아니잖아요.
0: 예. 물론 위대한 성현이지만
1: 예.
0: 근데 공자를 사마천은 세가편에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1: 예.
0: 지난 시간 우리 초한지 때 봤던
1: 초한지. 예.
0: 진나라 말기에 반진반란의 신호탄을 쐈던 인물.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진승.
1: 진승. 예, 예, 예.
0: 진승을 세가편에 또 기록해 줬어요.
1: 아.
0: 이게 이제 후대, 아니, 이 두 사람이 과연 세가편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가.
1: 네.
0: 그러나, 사마천은 이 두 인물까지 포함해서 30권의 분량으로 세가편에 그 다음 레벨의 인물들을 써준 거죠.
1: 공자와 진승을 좀 높인 거네요.
0: 네.
1: 예.
0: 마지막, 이제, 사마천 사기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1: 네.
0: 가장 핵심은 무려 70권 분량의 열전편이에요.
1: 예, 예.
0: 그러면 뭐 영웅호걸도 있을 수 있지만 범부도 있고 또 고관대작도 있지만 사실은 장사꾼들 또 아부하는 간신들 충신들 자객과 협객들 심지어는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주변에 있는 흉노나 조선 같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세계까지 망라해서
1: 네네.
0: 70권의 열전편을 구성하게 됐어요.
1: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0: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사마천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역사를 써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112권의 인물에 대한 편에다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또 시간도 중요하죠.
1: 예.
0: 그래서 역대 시간적 표에 따라서 연표에 따라서
1: 예.
0: 서술하기 위해서 10권에 해당되는 표라는 편목을 만들어줬어요.
1: 네네.
0: 이 표라는 편목에서 우리는 연표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1: 그렇군요.
0: 있는 거죠.
1: 거기서 온 거군요.
0: 네, 그래서 네. 인물의 시간의 축, 그다음에 사마천의 인문학적 그의 역량이

0: 돋보이는 부분이 8권을 할애해서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정치의 요체가 되는 그 영역. 이를테면 천문, 역법, 치수,
1: 예.
0: 예약, 또 경제정책 등등을 망라한
1: 네.
0: 그거를 8개의 구성을 해서 8서를 구성하게 돼요.
1: 서.
0: 네. 오. 이렇게 해서 주제별 제도사를 묶은 8서까지 포함해서 130권 53만 자 분량의 역사서를 사마천이 완성을 하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사기는 크게 보면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구분되는 그렇죠. 거네요.
0: 네, 예, 맞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파트는 아무래도 열전일 것 같습니다. 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0: 네.
1: 사기 열전편의 첫 번째 권을 보니까 그 육각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백이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여기 나오는 이제 백이와 숙제 이야기로 첫머리를 꾸몄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첫머리에 뒀다고 보십니까?
0: 예. 일종의 저는 이것이 일종의 열전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자 여기에 사평에
1: 네.
0: 사마천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백이 열전이에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1: 네.
0: 옛날 상나라 후기에 중원 지역에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읍제 국가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작은 읍제 국가의 제후의 아들들의 큰아들이 백이고 세 번째 막내 아들이 숙제예요.
1: 예, 예.
0: 근데 이 고죽국의 군주인 제후가 죽으면서 보통은 장자에게 계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1: 네.
0: 이 제후가 죽으면서 셋째 아들인 막내 숙제에게 이 제후의 군주의 권한을 이양한다.
1: 어허.
0: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1: 네.
0: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숙제가 군주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1: 네.
0: 이 셋째 아들이 예를 아는 그런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형님인 큰아들인 백이 형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군주를 차지하겠느냐 하면서 형님에게 양보를 해요.
1: 형제의 난이 생기기는커녕 서로 예. 양보하는.
0: 양보한 거죠.
1: 예.
0: 그러자 백이는 네. 자신이 동생에게 부담이 될까 봐 고죽국을 떠나서 망명하듯 떠난 거예요.
1: 야.
0: 그러자 셋째는 형님이 마다한 이 군주의 제후의 권한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숙제도 이것을 포기하고 함께 형을 따라서
1: 같이 가요.
0: 망명을 가면서 이 고죽국의 제후의 권한은 둘째 아들이 어부지리로 계승하게 된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그 둘은 주변에 당시에 상나라도 있지만 막 성장하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주나라가 있었어요.
1: 예. 그러니까
0: 주나라에 평소에 친분이 있어 찾아갔는데 마침 주나라의 군주는 문왕이었는데
1: 네.
0: 문왕이 죽고 무왕이 그걸 계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무왕 때 이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1: 그래서 하상주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예. 상주할 때 상나라가 멸망하며 주나라가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나라도 조금 늦게 공전하다가 주 무왕 때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게 백이와 숙제가 볼 때는
1: 네.
0: 아버지가 돌아가신 문왕이 돌아가신 상 중에
1: 네.
0: 무왕이 엄청난 군사원정을 통해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백이 숙제는 이게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으며 이 무왕을 기피하게 되면서 도망가듯 떠나면서 이 주나라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나는 이 천하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수양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고사리를 캐먹고 연명하면서
1: 네.
0: 절개를 지켰다.
1: 네.
0: 주나라에서 백이숙제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이 고사리마저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거라면 이것도 끊게 되면서 백이숙제는 결국 굶어 죽으며 아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전편의
1: 사마천이 왜 골랐을까 이거를.
0: 예, 그런데
1: 예.
0: 사마천이 여기에 대한 바로 사평을 달아요. 상당히
1: 예.
0: 전체 백이숙제 분량에 비하면 사평이 긴데
1: 네.
0: 뭐라고 그러냐면 듣건대의 옛날의 공자와 노자 같은 성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천도는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건대 백이숙제는 백의 숙제야말로
1: 의롭죠.
0: 선인이자 의인인데 예.

0: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등지고 굶어 죽느냐. 그리고 오히려 악하고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은 왜 떵떵거리며 호사스러운 천수를 누리며 사는 이 부조리함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성현들이 말한 천도가 선인과 의인과 함께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 즉 네. 사마천인이 사는 이 시대를 봐라.
1: 예.
0: 선인과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이 시대
1: 네.
0: 우리의 이 시대도 그때와 같지 않으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서 천도의 논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1: 의문을
0: 거예요.
1: 던진 거죠.
0: 네, 이 부분이 바로 사마천이 생각한 세계와 세계라는 도와 또 천도와 현실 간의 이 괴리와 갭을 통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1: 뭔가 사평에 좀 뼈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예.
0: 사실 이것은 예, 예. 본인이 한무제 시대에 겪었던 개인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고
1: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거를 총론처럼 열전 첫 번째 이야기에다 사평으로 달았을까요?
0: 네, 이것은 예. 바로 사마천의 사기의 완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사마천 개인에게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된 거죠. 이것을 보통 이릉의 화 또 이릉지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1: 예.
0: 바로 한무제라고 하는 이 시대는 바로 장성 이북에는 당시 역사상의 강력한 유목제국인 흉노가 번성을 누리고
1: 네.
0: 장성 이남에는 바로 농경정주의 한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이 두 문명이 일대 충돌을 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죠.
1: 네.
0: 그런데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뭐 곽거병, 위청, 이광리, 또 이릉장군 같은 명장들이 나오면서
1: 네.
0: 한무제 때 드디어 한이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며 공세로 전환됐던 그런 상황이죠.
1: 예.
0: 거기에 이제 이릉장군도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1: 네.
0: 하필 기원전 99년경 그 해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릉장군이 패퇴하고 워낙 압도적인 흉노의 군사력 때문에 병사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게 됐어요.
1: 예, 예.
0: 그러자 한무제는 격노하게 되면서
1: 예.
0: 이릉과 이릉장군의 일족들에게 그 말로 멸족을 가하는 엄청난 형벌을 처벌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는 문무백관들과 논의를 하는데
1: 네.
0: 그때 말석에 있었던 태사령의 사마천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마천은
1: 네.
0: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릉장군은 그동안 한제국에 많은 공을 세웠고
1: 네.
0: 업적도 많은데 비록 이번 전투에 패배했지만 지나친 과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투항을 했는데
1: 예.
0: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통촉하라고 간언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말에 이 어마어마한 한무제가 오히려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태사령 사마천에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을 오히려 사마천에게 가한 거죠.
1: 사형에 준하는?
0: 그렇죠. 그런데 예. 왜냐하면
1: 예.
0: 관직에 있고 사대부나 귀족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도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1: 네.
0: 죽지 않되 더 치욕적이지만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궁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네가 정 살고 싶으면 궁형을 받아들여라.
0: 궁형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1: 야.
0: 사실은 살아있지만 더 치욕스러운데
1: 그럴 수 있죠. 예.
0: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하게 되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예. 사기에 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1: 예, 예.
0: 마음에 피멍이 드는 울결의 마음은 있으나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1: 예.
0: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라는 거죠. 아 정말 이거 너무 비장하죠.
1: 소름.
0: 그래서 죽지 않고 이 완성을 위해 살아남았다는 거죠.
1: 궁형을 받아들인
0: 예.
1: 거예요.
0: 예, 물론 호사가들은
1: 네.
0: 사마천이 궁형을 받았던 이 비극적인 이릉의 사건을 겪고 사마천은 역사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특히 역사의 비극적 인물에 대해서

0: 근데 예.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역사 인물의 입을 빌어 예. 아주 그 냉혹한
1: 선인과 의인이 고통받는 왜 고통? 현실.
0: 내가 아. 올바른 얘기한 건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야, 받지?
1: 이해가 갑니다.
0: 라는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야, 궁형을 받아들이고 10여 년 동안 그 대작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사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이제 예. 한무제 시기에 이걸 공개하기는
1: 아, 그렇지. 좀
0: 조심스럽겠죠. 어. 그래서 이 역사책을 사기를 후대 네. 외손자인 양운이라는 사람이 갑오처럼 잘 간직하다가 아. 후대 한 선제 때쯤 되면 이것이 공개되면서 아. 결국 나중에 태사령이 완성한 이 역사서를 아. 중국의 공식 관수 편찬의 정사로 아, 인정받게 됐고 네. 이 사마천 사기의 역사적 전통은 동아시아의 역대 역사의 네. 유산으로 남겨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줬군요. 예. 자, 그럼 끝으로 이성원 교수님께서 사마천의 사기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글쎄요, 제가 표현한다면 네.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완성한 정사의 효시.
1: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스토리텔러가 만든 정사의 효시다.
0: 네. 아.
1: 네, 딱 압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성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 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복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역시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있다는 걸 아십니까? 진나라 덕공 2년 처음으로 복날 제사를 지내고 성 사대문에서 개를 잡아 해충의 피해를 막았다, 이런 기록입니다. 여름철 벌레와 역병이 들끓을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진나라의 풍습이 조선 후기의 민속지 동국세시기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삼복더위, 삼복풍습이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이 삼복더위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섬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군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8: CBS
9: 예술이 일상이 되고
1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9: 우리의 일상이
10: 문화가 된다.
9: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1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9: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1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9: 공정하게
10: 함께
9: 새롭게
10: 마음껏 꿈꾸자.
9: 경기도에서 꿈꾸자.
10: 경기도에서.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0: 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전라, 경북권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되거나 새로 발효됐고 경기 하남 등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등 폭염 피해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호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루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의 하락 전환에 6,258.77의 장을 마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8.69포인트가 오른 6,365.07로 출발해 6,415.60까지 올랐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며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8,630억 원 순매도하며 어제에 이어 매도세를 이어간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74억 원, 5,791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CJ-CGV가 국내 영화시장 회복세와 기술특별관 성과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군채와 살목지의 흥행, 정부의 영화 관람 할인 쿠폰 배포, 사업 구조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CGV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볕더위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단 4,006개가 실외 활동을 중단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4: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 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하면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5: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내 안의 거인을 깨우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방송인이자 개그맨이고 사업가인 고명환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400.

0: 02-553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구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과연 진짜 독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이 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품인데, 그 작품에 뭐라고 해놨냐면,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래요. 남을 위해 살아라, 이게 어떤 세인트, 성인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잘 살기 위해서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래요. 돈이라는 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려면 특히 이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 진정성이 전달이 돼야 남이 나에게 돈을 주고 싶겠죠, 그죠? 얌생이처럼 그냥 내 행복, 내 거, 내 돈, 내 욕심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돈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남의 돈을 정당하게, 심지어는 남이 너무도 기꺼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잘 안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있었어요.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유자 입정이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아장아장 놀다가 뭐에 딱 걸려가지고 우물 쪽으로 딱 빠지려고 할 때, 그때는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겠죠, 그죠? 이건 이해를 하시죠.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바둑 뭐 안 둬보셔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둘 때보다 훈수 둘 때 수가 잘 떠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 원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바둑을 훈수를 둘 때 절대 이기는 사람 거를 응원하지 않아요. 훈수는 항상 지는 사람 거를 응원합니다. 그게 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조기를 딱 두면 상대방의 대마를 다 잡아서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자기도 놀라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10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한 2급, 3급 정도의 묘수가 어떻게 떠올랐지? 내가 둘 때는, 그러니까 내가 경기에 참여하면요, 여러분, 내 욕심, 내 돈, 내가 벌고 싶음, 요게 나를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방해를 합니다. 아, 나한테서 안 나오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드리면, 제가 몇 주 전에, 제 고향이 경북 상주예요. 근데 상주 축협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우리 상주 사람들만 알아요. 지금 상주의 미래는 상주 한우에 달려있어. 상주 한우가 이제, 저는 파리 안으로 굽으니까 거의 횡성 한우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의, 그 상주는 본의 아니게 청정 지역이 돼가지고 이 한우 키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이 상주 한우를 좀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뭘 브랜드를 만들어 줘보자. 그럼 브랜드를 만들려면 일단 네이밍부터 해야겠구나. 저는 근데 그런 걸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주 한우를 잘 알릴 수 있는 이름을 뭐라고 져줄까 운전하면서 생각했는데, 12초 만에 제 안에서 창의가 발휘돼서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상주 한우 브랜드 이름은 상주는 한우예요. 맛있어서 상주는 한우, 잘 키워서 상주는 한우, 마블링이 훌륭해서 상주는 한우. 그 120명 있었거든요, 축협 직원들이. 가서 얘기했더니 기립박수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요, 제가 상주 한우, 그래 내 고향에 상주 한우가 있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내 돈을 벌겠어 이러면 절대 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저는 개그맨을 25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아이디어만 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해요. 우리 코미디언실 안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황재성 팀, 이국주 팀, 뭐 여러 팀이 하잖아요.

짜면 얘네가 매주 뭐 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 아이디어 짜다 보면 쟤네가 뭐 짜장면 같은 걸로 뭘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얘네 아이디어만 떠올라요. 정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황재성 거 짜주고 황재성이 이국주 거 짜주고 이국주가 내 거 짜줘요. 근데 그때는 우리 개그맨들이 다 와, 왜 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남의 코너 아이디어만 이렇게 잘 떠오르냐 이랬는데 이게 이 원리더라고요. 내가 그 상주는 한우 이름 떠올리고 난 다음에 상주까지 갈 때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생각해도 상주는 한우 오,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어릴 때 여러분 그 시험 100점 맞아봤잖아. 그러면 교문 나서면서부터 이거 들고 알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날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잖아요. 오늘 행복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게 너무 기분 좋으니까 내 친김에 상주는 한우 노래도 만들어주자. 그래서 올라오다가 문경휴게소에서 정말 2분 만에 작사를 했어요.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순간에 내가 창의가 발휘되는 게 너무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해답을 또 알려드리자면 제가 심장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심장이 뒤집어졌냐면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라는 책을 읽다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상의 이익보다 더욱 귀중한 무엇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이익은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그렇게 살면 손해야.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이익이야. 근데 그 최상의 이익보다 더욱 귀중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변덕. 설사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반대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 걸 어쩌겠는가, 어떤 자유로운 나만의 의욕,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안중근 의사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난 쏘러 갈래 했을 때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죠? 왜 네가 가냐? 너 그러면 손해야. 너 네 가족 지켜야 되고 너 아직 얼마나 젊음이 있고 창창한데 너 더 큰일 해야지. 하지만 아무리 누가 말려도 아무리 남들이 손해라 해도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여러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명. 여러분 가장 손해가 뭐예요? 내 목숨 던지는 게 가장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나만의 자유로운 의욕, 그게 내 삶을 완성한다는 거를 안중근 의사는 믿었던 거죠. 오래, 남들은 오래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심장이 뒤집어졌어요. 늘 읽어드리는 시가 있는데 반칠한 시인의 새해 첫날이라는 시인데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새해 첫날 한날 한시에 모두 도착했다. 여러분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황새가 하루에 30km 날아갔다 해서 달팽이가 나도 30km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돈을 빨리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데 또 돈을 구체적인 수치로 돈을 왜 벌 수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했는데 유일하게 순수 철학자로 뽑힌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단어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가 요식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잘 벌 것 같다는 걸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백종원 아저씨 골목식당에서 보면 중화요리집 가면 그 이상한 중국 막 버섯 뭐 이상한 막 퀴퀴한 뭐 이상한 식재료 이런 것들 이름 다 알죠. 그리고 그 화구 뭐 조리 도구 이런 거 이름 다 알죠. 이태리 식당 가면 또 어때요? 이태리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요리법 무슨 뭐 화학작용 일어나는 그런 소스 만드는 용어들 이런 거 다 알죠. 요식업에 있어서만큼은 언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가장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들의 언어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분야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 분야의 언어를 알아야 돼. 단어를 알아야 돼.

근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봐봐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요식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다 좋은 쪽 단어들만 공부한다. 건물주 되면 월세가 매달 공짜로 일하지 않아도 5천만 원씩 나오고 땅값은 계속 오르고 500억짜리 뭐 요식업하면 내가 메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가지고 유니폼도 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막 줄 서고 테이블링하고 막 홍보도 인스타 유튜브 막 이런 데다가 촥 뭐예요? 반쪽짜리.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쪽짜리만 항상 얘기해요. 제가 제 이번에 신간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 건데 그 사인해달라 그러면 해답은 고통 속에 이렇게 써드려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돈을 벌려면 고통의 단어를 먼저 공부해야 돼. 건물주가 되려면 건물주 하수구 막혀갖고 내가 뚫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땅 뭐 인테리어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뭐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명도 소송 해갖고 뭐 세입자하고의 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요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언어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좋은 쪽 언어들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분야의 언어를 공부할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웹 3.0이나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추천 책 있어요. 그런 거 무조건 몇 권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AI 시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한 경제적인 수혜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NFT, 메타버스, AI, 뭐 챗GPT, 양자 컴퓨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거에 대한 언어를 알고 있어야 그죠? 언어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딘가에 다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그걸 포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고 있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독서 얘기를 계속하는데 독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나만의 무기고라는 서재가 있어요. 제가 책을 한 3천 권 넘게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분야를 세 분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분야에는 인문, 고전, 철학 이런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거는 평생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든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든가 뭐 사기열전 아까 말한 손자병법 다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놓고 돈 벌어보자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스 고딘의 책을 필두로 해서 뭐 이랑주 작가님의 책들 뭐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등등 그러니까 마케팅, 홍보, 아이디어 이런 거 짤 때는 여기서 딱 써서 있고 뭔가 인생이 힘들면 요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 신간 아직 읽지 않은 책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무기고 앞에 10권이어도 괜찮아. 4권 3권 3권 뭐 한 권 이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내가 뭔가 고민이 생기면 아 인생에 대한 고민이다 첫 번째, 아 돈을 벌고 싶구나 두 번째, 뭔가 발전하고 싶구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 한 권 한 권 한 권이 책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재산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제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 여보 나랑 왜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랬더니 아 여보는 매번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꼰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꼰대인 사람들은 현재 얘기를 안 하죠. 라떼 얘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현재를 사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현재를 얘기해야 돼. 저는 현재에 나는 이제 고전은 어떻게 삶의 해답이 되는가, 뭐 공장 얘기,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무슨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데 또 잡채를 제가 수출하려고 막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늘 현재에 대한 얘기를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게 너무 믿음직스러웠대요. 근데 여러분 현재를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현재를 얘기하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현재의 얘기거리가 많은 사람은 미래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는 커녕 그 사람 얘기 듣는 게 지겹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를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는 늘 들으면 신선하죠. 왜냐하면 현재이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난 미래에 뭐 500억 건물주가 될 거야, 미래에 뭐 그거보다는 가까운 미래 내지는 현재를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기준으로 살아가신다면 돈이면 돈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면 삶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0: about you.
1: Radio 세바시. 오늘은 내 안의 거인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방송인 고명환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김수철이 부른 정신 차려, 싸이와 이재훈이 부른 낙원 감상했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 그건 게임일 뿐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다리 필름 대표이자 책 인생은 투트랙의 저자 문단열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국민 영어 강사인 문단열 씨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동안 왜 방송 안 나오셨나요? 1세대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도 있었던 문단열 씨. 그러나 삶의 절정에서 실패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사업이 폭망하고 건강은 악화되고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문단열 씨는 자신을 살린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생을 투트랙으로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여쭤보고 싶다는데요. 문단열 씨의 투트랙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2: 아, 예, 반갑습니다. 문단열이고요. 예전에 이제 영어 강사를 했었고요. 예,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영상 제작 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바 씨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러 오시면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성공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실패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오늘 사실은 실패 얘기를 좀 하러 나왔어요.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제일 첫 번째 실패는 뭐였냐면, 요거는 이제 옛날 얘기니까 잠깐만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실패는 뭐였냐면은 일종의 이제 학업의 실패인데, 저는 이제 어학하는 사람이니까 어학하는 사람들한테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로망이 뭐죠? 사법고시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학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그 당시에는 동시통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싶어. 너무 이게 어린 마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공부를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부터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때 영어 실력이 지금 영어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그 학생 때부터 제가 잘했게 못했게

잘했어요. 재수없죠. 근데 잘했어. 잘했어. 그래가지고 총망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합격할 거다. 이렇게 총망을 받았는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첫해 낙방하고, 그래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해 봤는데, 또 낙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좌절을 느꼈어요. 제가 두 번째 떨어졌을 때 그거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집에 와서 제방 벽을 머리로 찌면서 울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찍었어요. 머리로 이렇게 얼마나 바보, 얼마나 바보 같다고 스스로 느끼겠어요. 그리고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바닥에서 굴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서 이제 학원 사업을 좀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는 그거였고, 누구나 이제 그 병가지 상사죠.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실패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사이즈가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신촌에다가 이제 외국어 학원을 차리고, 한 1년 반 정도 처음에 고생하잖아요. 식당도 처음에 이렇게 차리면 적잖아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학원이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가 슥슥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1300명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1300명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한 1300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돈으로 한 달에 3000 정도가 남았었어요. 이게 한동안 갔어요. 한 1년? 그게 제가 만 서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잘될것 같아가지고 그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3층에 투자하고 2층에 투자하고 해서 학원을 이만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만큼 늘리 굳자마자 땡땡땡. IMF 와. 까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IMF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제가 뭐 경제를 알아? 몰라라. 그러니까 그냥 버티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버티다가 빚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그 숫자는 기억해요. 5억 7천까지 빚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큰 돈이 아닐 수, 죄송합니다. 큰 돈이죠.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어도 그 시절에 5억 7천, 나이 서른에 5억 7천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안 나와요. 왜냐면 마침 또 웃기는 게 뭐냐면, 회사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난또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뜨기 시작했어요. 같이 망했으면은 저 망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사는 망가지는데 나는 인기인이 되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그 이제 그게 오기죠. 그래서 아 젊으니까 갚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어.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사업으로 실패한 건 뭐로 만회하자? 사업으로 만회하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홈쇼핑 이런 걸 했어요.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테이프 막 CD 막 이렇게 그책 많이 있는 거, 이거를 막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에 영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이거 하나면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많이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많이 팔았어요. 돈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어요. 결국은 이제 제 평생 기억하는 빚의 최고액이 30억이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더 유명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투트랙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결심했냐? 사업이고 뭐고 그만두고 몸을 갈아서 빚을 갚자. 그냥 성실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강연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제가 평생 한 강연의 횟수를 세본 적이 있어요. 4,000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갈았어요. KTX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운전 누가 해주면 옆에서 조수석에서 자고 책 쓰고 자고 책 쓰고 자고 책. 그렇게 해서 몸을 갈아서 빚을 갚고 해서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됐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의 실패가 세 번째 실패.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 시간이, 기간이 20년 정도인데, 첫 고생이 시작돼서 암에 걸렸을 때까지가 거의 20년인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0년 동안은 그빚 갚고 그

병 걸렸던 거에서 회복하고, 사실 제가 병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두 번 받았거든요. 암 선고 한 번 받았고 10년 전에. 그다음에 작년 초인가 그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섬유화돼서 많은 분들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걸렸어요, 작년에. 작년 초에. 그래서 그거 판정도 받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멀쩡하죠. 저 기침 한 번도 안 하죠. 그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견디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이런 거가 있어서 견뎠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암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수업하는데, 수업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간호사님이, 아, 악성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악성이라고요? 악성이 무슨 뜻이죠? 암이란 뜻인가요? 그랬더니, 아, 뭐 자세한 거는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요. 오늘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전 수업 끝마치고 뭐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얗고 생각, 그냥 녹음기처럼 떠들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앉아가지고 저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장암이고요. 수술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이 항암이나 이런 걸 해야 될지는 끄집어내서 자세히 봐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사람 반응. 저는 머리가 하얗고 그렇겠죠, 그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뭐 그 저기 저 그 드라마에서처럼 제가 암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런 반응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돼. 그다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울먹울먹 이렇게 이게 울든 말 울먹 이게 두 상태. 나는 멍하고 이 사람은 울먹울먹 이렇게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와가지고 원무과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비를 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멍하고 울먹이 이제 뒤돌아 이렇게 서는데, 이 울먹 씨가 잠깐 그러더니 딱 이렇게 다시 돌더니, 저기 현금 영수증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현장에서 육성으로 빵 터졌어요, 완전히. 이 양반 그런 분이에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저는 정신줄을 놓고 있는데 정신줄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참 존경스럽더라고. 내가 오는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큰일이라고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내일 죽는다는 것도 아닌데,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일이고 인생은 당하는 거예요. 그 노래 아시죠? 아모르 파티 이거 아시죠? 네. 그 아모르 파티가 파티를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파티가 저기 인생이란 뜻이고요, 운명이란 뜻이에요. 니체가 한 말인데,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운명이 그 짜자자잔 운명, 이 운명이 아니라 인생은 당하는 것의 연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우리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네, 일단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을 내가 골라요? 당하는 거죠. 오늘 날씨를 내가 골라요? 당하는 거죠, 그죠? 당하는 거예요. 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당하는 것의 연속인데, 그 당하는 것을 즐기라는 말인데, 당하는 건 당하는 거고, 당하는 건 당하는 거고, 울면서 이건 요즘 좀 이거 다들 좋아해 주셔서 제가 그냥 같이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 마음이 아프지? 발이 아프냐?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해야 되는 거는 지켜. 아무리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도, 그날 해야 되는 건, 저기, 뭐죠? 저 재활용품은 내놔. 억장이 무너져도. 억장이 무너져도 할 일은 하는 거. 한 트랙은 슬퍼도 한 트랙은 가는 거. 예, 오늘 시련을 당해도 저녁에 와서 영어 공부는 하는 거. 인생은 투 트랙이죠. 근데 사실 왜 투 트랙으로 못 사냐 하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투트랙으로 살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무리 당하는 건 당하는 거라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냥 갈 길은 갈수 있었으면 좋으시겠죠. 아니, 그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정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나는 내할 일을 멀쩡하게 할수 있으면 좋으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게임은 게임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자, 보세요.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입시가 게임인가요? 인생 자체인가요? 게임이죠. 게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딱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확한 목표가 있다. 예, 대학 입시! 딱 목표가 있잖아요. 예, 다들 뭐 자기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쟁. 예, 치열한 경쟁이 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예.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을 땐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요. 굉장히 지루해지기 쉬운 그런 일상사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 때, 뭔가 진전을 이루고 싶을 때는 이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임, 막 게임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도 다 저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목표를 줘. 엘리트에 올라가면 뭘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 치열하게 막 경쟁을 시키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게임 지면, 저도 저 게임, 피파, 뭐 축구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온라인에서 한번 지면 밥 먹기가 싫어. 화가 덜덜덜 떨리거든요. 경쟁. 그 다음에 확실한 보상, 막 완전히 확실한 보상을 해줘서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게 게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투트랙을 못 사냐 하면요, 게임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상심한 그것이, 내가 실패한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거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승진, 게임인가요, 아닌가요? 취직, 게임인가요, 아닌가요? 꼭 해야 되는 결혼, 게임인가요, 아닌가요? 결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랑해서 결혼해지는 것. 그 다음에, 서른 넘기 전에 꼭 깨리. 마흔이 넘어가 꼭 깨리. 이거 있잖아요. 이건 게임이에요. 왜? 게임인 건 뭐가 있다? 예. 그게 있으면 게임인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그 게임에서 나오지 못하면 실패했을 때 그게 무슨 실패로 느껴지냐? 게임의 실패로 느껴지느냐? 인생의 실패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생의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긴 세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정말 죽을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고요. 어떤 때는 아파트 베란다가 크게 나한테 다가와, 이렇게. 섬찟하죠? 네,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것들이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 일단 해 떨어지고 문 닫고 집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내가 됐던, 자녀가 됐던, 아니면 절친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단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라도 당신이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당신이 어떤 상태로 들어와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결국은 잘할 줄로 믿는다 라고, 당신이 실패한 것은 게임일 뿐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존경하는 정혜신 박사라고 정신과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 딱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 그게 진짜 인생. 거기는 명확한 목표도 없고요. 게임이 아니에요. 또 뭐가 없다고요? 치열한 경쟁도 없고요. 그다음 명확한 보상도 없어요. 거기가 쉬는 곳이고, 거기가 평화로운 곳이고,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좋은 거예요. 우리 삶, 우리 진짜 인생 안에서 향신료가 되고 양념이 되고 재밌게 살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데, 게임 안에 한

연결되어서 나오지 못하면 그게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처음부터 질문이 그거잖아요. 당신은 그걸 다 어떻게 견뎠느냐, 전 어떻게 다 견뎠냐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일어서고 있냐면요, 저는 게임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날마다 게임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시각각 게임에서 나오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게임과 안과 밖을 오가면서 살고 있어요. 게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인생 사시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이 서로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불러내는 사람, 그 다음에 게임 밖으로 나를 불러낼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안의 거인을 깨우다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방송인 고명환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그건 게임일 뿐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문단열 대표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조지 베이커 셀렉션이 부른 팔로마 블랑카, 바샤가 부른 서드 타임 럭키까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

0: 을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전라, 경북권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되거나 새로 발효됐고 경기 하남 등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등 폭염 피해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호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드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판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순수한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고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라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의 하락 전환에 6,258.77의 장을 마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8.69포인트 오른 6,365.07로 출발해 6,415.6까지 올랐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며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8,630억 원 순매도하며 어제에 이어 매도세를 이어간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74억 원, 5,791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신규 패빈 M17 건설에 모두 19억 1천억 원의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중장기 투자 전략의 단계적 이행 과정의 일환입니다. 청주 M17은 연면적 20만 6천여 평 규모로 내년 2월 착공해 2028년 12월 첫 번째 클린룸을 오픈하고 2031년 4월까지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를 낸드 생산 거점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 이미 M11, M12, M15가 자리 잡고 있어 기존 팸과 연계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고 부지와 전력, 용수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어 가장 빠르게 팹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CGV가 국내 영화시장 회복세와 기술특별관 성과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3.8도, 습도는 59%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3: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지옥이란

0: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책 속 이야기,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한 문장입니다.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걸 왜 하냐고요? 라는 제목으로 이기둥 목사입니다.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복일입니다.
1: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좋은 말씀의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교회 학교 콘텐츠들은 예전에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또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3: 야,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지만 사실 목사님이 될 생각이 없으셨고요. 아이들 사역은 더더욱이 생각이 없으셨고 아이들 그렇게 오.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야, 어떤 분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교회 목사님이자 키즈워십 대표 이기둥 목사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아무래도 성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4: 네, 기둥이라는 이름이 흔치 않으니까요.
3: 네. 기둥 서방이라는 별명.
4: 역시 그런 친구가 꼭 있었습니다.
3: 네, 꼭 네. 있죠.
4: 그때 친구가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순간적으로. 네.
2: 되게 옛날 말 같은 거.
1: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뭔지
4: 아,
1: 모르죠.
4: 아세요? 아, 모르죠.
2: 그러니까 듣기만 해보고. 네. 무슨
4: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닌 걸로 아,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1: 목사님 뭐 우리가 저희가 살짝 소개에 올렸지만 네. 이제 키즈월십 네. 대표로 계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오프닝처럼 왜 우리 아이들이 볼만한 중요한 콘텐츠를
4: 그렇죠.
1: 왜 이렇게 없을까요?
4: 저도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좋은 사역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1: 네.
4: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1: 네.
4: 그리고 어린이 사역 컨퍼런스 열리는 데도 막 찾아가 봤더니
1: 네.
4: 사역 자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네.
4: 지금 만나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여쭤봤더니 뭐 디즈니에서 만드셨던 분이 어린이 네. 찬양을 만드시고
1: 네, 네.
4: 영상도 딱 봐도 이건 한국의 어지간한 프로그램보다도 한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이 더 좋기도 하고
1: 네.
4: 너무 좋아서 뭐 컨퍼런스에서 만난 사람 붙잡고 막 얘기를 하던 끝에
1: 네.
4: 아, 그러면 이거 한국에서도 쓰면 좋겠다.
1: 네.
4: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모두 다 반기고 좋아하는데 한참 얘기되다가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려고만 하면 네. 출판사랑 얘기해봐. 그 출판사랑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카피라이트 문제더라고요.
1: 저작권
4: 때문에 뭐 한국의 큰 회사가 아닌 이상 한국의 교회가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가져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하나는 그냥 몰래 갖다 쓸까. 그게 한 가지 네.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만들어버릴까? 이제 생각을 했던 네.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후자를 선택, 그 선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4: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1: 사실 네. 우리가 부른 찬양곡이나 CCM 곡들도 사실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르잖아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도 사실 최근에 외국 CCM 곡을 이제 번안해서 부르는데 지금 6개월째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음악 출판사들이
4: 네, 네, 네, 네.
1: 가사가 이제 원곡과 뭐 어디는 음을 끌었는데 여기는 왜 안 끌었느냐 뭐
4: 아,
1: 이런
4: 것까지 봐요.
1: 6개월째 지금 계속 꼬투리가 잡혀서 녹음은 다 해놓고 마무리했는데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허락 무단 사용한다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4: 네.
1: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리스찬 콘텐츠들이 이렇게
4: 네.
1: 카피라이트 복잡해서
4: 그러니까요.
1: 이거 누구에게나 좀 배포되고 널리 퍼지라고 만드는 곳인데 안타까워요.
4: 저의 입장에서도 그게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1: 네.
4: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 자료를 만들면 많은 네. 분들이 그냥 하나만 사서 복사해서 네. 같은 교회까지 나눠 쓰시는 거예요.
1: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힘도 또 없고
1: 그렇죠. 예, 예.
4: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그러면 불법적으로 써서 많은 사람을 알리는 게 잘하는 것일까 싶은데 양심에 좀 걸리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1: 무단복제가
4: 세상의 법도 못 지키면서
1: 맞아요.
4: 일을 할 수 있을까
1: 맞아요.
4: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법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1: 네네.
4: 내가 다 만드는 게 맞겠다 싶어서
1: 네네.
4: 그 방향을 선택을 했었던 거죠.
1: 그렇죠.
4: 네,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4: 네네.
1: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졌잖아요.
4: 요즘 맞아.
2: 저작권 때문에.
1: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캐롤을 틀 수가 없어요.
4: 네네네.
1: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면 야. 지금 어떻게 제작을 하고 계세요?
4: 저희가 뭐 다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4: 제가 뭐 노래도 그렇고 봤는데, 찬양도
1: 네네. 여러 나라 언어로
4: 네네네.
1: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4: 다 직접 만드는 거죠.
2: 네. 손이 진짜 많이 갈 텐데.
1: 손도 네. 많이 가고
4: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1: 아이고 네.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네요.
3: 언어만 37개인데요.
4: 네네 지금
3: 어떻게 뭐
1: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각 전 세계 언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이렇게 눌러봤더니 뭐 아랍어도 있고
4: 네네네.
1: 뭐 정말 전 세계 언어 뭐 라틴 영어는 네. 기본이고 전 세계 언어가 다 있더라고 희귀 네. 언어까지.
3: 아니 번역이 쉬운 네. 게 아닌데 번역자가
1: 그러니까 얼마나
3: 파파고 쓰시나?
4: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하나 했더니 옆에서 연락 오고 네. 뭐 그 연결 되니까 또 자원하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 이런 일 하세요. 제가 좋은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섬겨도 될까요? 이게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3: 와.
4: 그래서 하나 세트가 나오면 세트 통째로 어느 언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1: 이 자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성우 더빙이나 목소리가 네. 나오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냥 자막이면 오히려 편하죠. 자동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잘 해주고 계셔서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까 오프닝 소개 올린 것처럼 목사님 네.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목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네. 하지 않으리라라고 네. 굳은 맹세를 했는데 왜 네. 깨셨어요?
4: 저희 누나 두 명이랑 같이 이제 자라면서 네네. 서로 이제 아 이게 아버지 삶을 보니까 이렇게 고단한 삶은 참 좋은 삶이 아니다.
1: 아버님 네, 목사님이시죠.
4: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는 100점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네.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누나들도 야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날 네. 저희가 모여가지고 네. 제 기억에 저희 큰 누나의 지도하에 저희가 네. 우리는 목사가 되지도 말고 네. 목사의 아내가 되지도 말자 결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마음에도 아, 목사 되면 정말 너무 피곤해 힘들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목사가 된다면 저렇게까지 살아내야 돼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마음으로 멀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목사 된다고 생각은 안 했었었죠.
1: 네. 그런데 왜 그 결심을 깨셨어요?
4: 대학을 이제 저는 이제 독일어과를 갔는데 네네. 독일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안의 어른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네. 그림으로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3: 네.
4: 그래서 저한테 방학마다 와서 좀 일 좀 도와줘. 그래서 갔더니 뭐 프랑스어도 배우게 해주시고 또 그분의 주변 분들이 아무래도 대단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네. 여러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졸업할 때가 되고 나서 저에게 기동아 너 혹시 우리가 이제 뮤제라고 이제 그 미술관을 만들 건데 네. 거기에 네가 좀 일을 했으면 좋을 테니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이 있느냐
3: 네.
4: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3: 네네.
4: 졸업을 앞두고 그래서 근데 어쨌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귀한 결정은 기도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프랑스 남부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3: 네.
4: 그래서 거기에 뭐 기도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서는 그냥 뭐 찾아와 아주 한참을 찾아가서 이제 가봐서 일주일 있다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있는 중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이제 그 지도 시간에 맞춰서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기도를 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까지는 결정해야겠다. 금요일 마지막 그 기도 시간은 네버엔딩이에요. 마지막 사람이 기도를 다하고 나갈 때까지 한 3,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유럽에 근데 시작해서 한 시간 지나면 절반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이날은 내가 뭐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3시간쯤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 영혼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응답 없이 기분만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서 보니까 거의 다 나갔어요. 두세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시간을 다 끝내고 일어났는데
3: 네.
4: 그 3시간 동안 제 오른쪽 뒤에 앉아있던 청년이 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0: 시간으로 보면 몇만 분의 1일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더니 같은 방향으로 따라 나가고 머리카락 색깔을 보니까 이태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자기 독일 사람이래요. 네, 네. 어, 그, 야, 나도 독일어 할 수 있는데 독일말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뭐 너무 자기도 우연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우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결단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얘기 좀 들어보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뮌헨에서 네. BMW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래요. 그러니까 저는 최고잖아요. 네. 야, 넌 내 꿈을 다 이룬 그런 모습이구나 그랬더니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행복하지가 않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전기공학을 하는 친구인데 네. 전공이 전기공학인데 이걸 열심히 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겠지.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30년이 지나면 다 고철이 되더라. 아. 그럼 자기는 나의 인생을 고철을 만드는 데 썼다? 이게 신앙적으로 힘들대요. 저희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본인은 그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 왜 그런 걸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1: 할부가 힘들지 뭐.
2: 할부가 잠깐 내는 우리가 네. 힘들지
0: 뭐. 60개월 할부.
2: 우리가 힘들지 뭐.
0: 그러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네.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전기공학인데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이 친구의 응답이 고철이 아니라 똑같이 고철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고철이 되는 걸 만들면 좀 좋겠다. 네. 그 친구가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야간대학에 가서 응급치료사 자격증이라던가 뭐 의료 관련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예. 이제 막바지에 회사를 설립하기 바로 전에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좀.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나 저한테 어, 기도해줘. 나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용기가 필요해. 기도해줘. 그러는데 제가 기도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기도하는 가운데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게, 아, 야, 이게 이 친구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3: 그러네요.
0: 삶을 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봐. 그러니까 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미술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보고 자라왔던 게 아버지 목회를 보고 자라왔으니까 예. 이를 통해서 혹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됐었던 거죠. 아,
3: 그러니까 독일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네, 응답을 네. 주셨네요. 네네네. 네,
1: 네. 아, 그러면 아버님한테 이제, 아, 아빠 네.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님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0: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신있게 네. 아버지. 네, 제가. 저 이제 이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몇 번이나 그랬는데 이제 신대원 입시 때문에 예. 뭐 가족 동의서 같은 식으로 이렇게 쓰는 란이 있어요. 예. 예. 아버지께 이제 그걸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그 미루고 미루다 오늘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너 진짜야? 그래서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딱 하나 하시는 게 너 이거 약속할 수 있으면 내가 오케이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당신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꼭 그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른대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이 장면이 계속 떠오르신대요. 네.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 그럼 이제 너는 어느 친구 목사처럼 왜 이렇게 큰 목회를 못했냐? 이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꼭 이건 물어보실 것 같대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는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가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대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살아냈던 것이 목회가 됐다. 그래서 저한테 너도 그 질문을 너한테 던지면 살 수 있겠냐. 저는 이제 급하니까 아멘 이러고 이제 네네. 도장 받고 이제 원서를 냈지만 어, 그때 그 아버지 말씀이 전 마음에 남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허락을 받았죠. 네,
4: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낸 이후에 정말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그러니까, 다
0: 아닌 걸 아시잖아요. 멀었다는 게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1: 시간상 뭐 아직까지 바로 끝났을
0: 많이 남은 거거든요.
4: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0: 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3: 그래서 어떻게 신대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0: 신대원을 갔는데 저는 뭐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어떤 교회 부르심을 받았고 그 교회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일반 목회가 목회의 꽃이다. 그래서 아동부도 잘하고 중고등부도 청년도 뭐 교구도 뭐 선교도 두루두루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거 열심히 해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이제 되게 잘못 해석한 게 어떤 것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지나가면 되니까 이거 요만큼만 하면 배웠어 그러고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건성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때는 모르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부를 맡았는데 네. 주일에 하는 부서 말고도 토요일에 하는 부서에서부터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동 전도사 그것까지 할 수 있겠나 해서 뭐 그때는 무조건 아멘 그러고 한 거죠. 네. 갔는데 토요일만 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이제 인생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네. 거죠. 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왜 열심히 안 했냐면 지나가는 거니까. 아. 지나가려고 하는 마인드로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름을 안 외워요. 부서를 맡았지만 아이들 이름을 안 외우거든요. 한 명도 안 외웠어요. 그리고
2: 아니 뭐 외우려고 하지 않지만 이게 자주 부르다
0: 그 마음이 그냥 아, 내가 관심이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죠. 예.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예.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이기동 전도사님 여기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가족이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매주가 이 아이의 마지막 주일일 수 있어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합시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전 설교를 한 번 한 번 나눠서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설교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랐으니까 저희 농담으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름만 되면 하늘나라 갔다 온다고 손 들고 아멘하면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건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자라났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스토리가 다른 이 시나리오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예. 똑같이 했죠. 되게 연기를 잘한 거죠 저는. 예. 아멘.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시는 안 되겠다. 진짜 아동부사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나왔는데. 어느 화요일 새벽 한 2시 정도였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뭐 아무개 아시느냐고 다짜고짜 네. 어린아이 중에 네. 뭐 전도사님네 부서 아이 중에 아무개 아세요? 그래서 오. 제가 참 그때 돌아보니까 정말 민망한 게 몰랐거든요. 이름을 안 외웠으니까. 네. 근데 아는 척을 하는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 이러면서 네. 제가 그만큼 이중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네. 자초지종을 따져 물어봤더니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구였고 네. 거기 앞에 있는 또 명원 초등학교라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세 명이 같은 자리에 앉게 돼 있대요. 네. 얘는 가운데 앉았고 저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옆에 앉아서 토요일 부서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에서는 교회를 전혀 안 다는 집이어서 집에 옆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가면 큰일 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주지시키셨대요.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엄마 그래도 주일은 어디도 못 가게 하고 있었던 아이를 친구들이 야 우린 토요일에도 모여. 토요일에도 하는 가도 돼?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왔던 아이였는데 얘가 이제 교회를 한 몇 번 온 다음에 학교를 아침에 갔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네. 아침에 학교를 가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몸이 좀 이상해요. 옆에 있는 애들 선생님 왜 땀 많이 흘려요? 선생님 보니까 너 보건실 가 있을래? 집에 갈래? 그랬더니 집에 갈게요 그런 거예요. 열쇠는 있으니까. 집에 왔더니 엄마는 안 계셨고 혼자 열고 들어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 잔 거예요. 엄마는 한참 있다가 이제 뭐 장 봐가지고 와서 들어오셨대요. 애가 신발이 좀 일찍 왔나 보다 그냥 그러고서 이제 요리를 한참 하는데도 애가 평소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깨우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2: 무슨 병으로?
0: 그 나중에 알려진 건 이제 뇌수막염이었대요.
2: 아 그렇게 갑자기?
0: 그러니까 얘가 예방 접종도 다 했고요. 예. 뭐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있죠? 예방 접종에 뭐 100%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90 몇 퍼센트.
3: 네 맞아요.
0: 그 0. 몇 퍼센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반 정신이 나가신 거죠.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당연하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학교를 갔더니 그 자리 위에 애가 꽃이 놓여지고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그 자리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막 소문이 나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또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얘 전도했었다는데 엄마 걔 우리 교회 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한테 찾아가셔서 그 아무개가 사실 교회 왔었는데 왔을 때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신방 한번 받자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고.

0: 애 혼자만 잠깐 나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의 마지막 뭐 신방 뭐 신방이라고 해요. 위로 예배를 가게 된 거죠.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첫 신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뭐 표현이 좀 죄송한데 연체동물 같으세요. 의자에 앉혀놔도 드르륵 떨어지고 옆에서 붙잡고 옆에 저희 집사님들이 기운내요 이 찬양 부르면서 기운내요 뭐 근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한 가지 문장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그 막 질문인데 막 소리치다가 막 흐느끼다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암흑에 좋은 데 있죠? 막 소리치면 지금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 뭐 이러시다가 좋은 데 있다고 말 좀 해요.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걸로 좀 들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가서 출석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마지막 출석한 날 그 성의 없는 재설교를 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1: 정말 마지막 예배
0: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나리오대로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나중에 막 그 옆에 앉았었을 법한 친구들 데려와서 야 그때 암흑애가 아멘 했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애들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에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된 거죠.
1: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이건 뭐 비단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인들도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일 수
0: 맞습니다.
1: 있다는 사실 우리가 뭐 언제 어떤 일로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 사역도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또 몽골에 가셨었나 봐요?
0: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을 쯤이었는데 그 몽골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었는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몽골에 이제 문호가 열린 지가 선교의 문호가 열린 지가 한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 좀 그 이기동 전 그때 목사였나 전도사였나 그때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제 방을 이제 담임 목사를 뵈었고 저 방에 와가지고서는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주시면 가겠습니다. 1분 만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허락 받았어. 그래서 따라와. 이제 가기 싫었던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편해졌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그러시니까 이제 갔죠. 그랬더니 저는 준비를 별로 안 하고 갔거든요. 한국에 사던 거 그냥 뭐 번역도 별로 안 하고 몇 개 들고 갔는데 300명이 모여 계신 거예요. 몽골인 교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스트라이크를 당할 때마다 나는 다음번 홈런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홈런왕 베이브 루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의 신 같은 존재였다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불순종과 타락의 근원이 속사람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생각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질적 문제가 위선 아닙니까?

0: 위선도 바로 생각이 아닌 감정이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고 또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속이 미움, 시기, 질투, 탐욕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회출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감정, 즉 속사람을 의인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중시했지 감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생각이나 지식, 정보 등이 감정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 등 경쟁사회에서의 모든 제도는 많이 알아야 성공하게 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의식세계에 주력해서 삽니다. 반면 감정 같은 무의식세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무의식적 감정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후 생각만 변하고 감정이 변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감정, 즉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감정, 즉 무의식 정신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최근 내 중심 이론을 비판하면서 감정을 강조하는 인지과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느낌이나 직관 같은 무의식적 판단이 훨씬 많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 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 일각에 불과하다. 인지과학자들은 무의식적 사고가 모든 사고의 95%라 주장하지만 그것도 과소평가한 거다.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모든 의식적 사고를 형성하고 구조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 대부분이 무의식 세계에서 비롯된다고 본 겁니다. 한의학도 뇌보다 몸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한의학은 서양에서 몰랐던 뇌만이 아닌 오장육부에도 정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뇌 중심 이론을 뒤집고 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이 이론은 육신의 정력편에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법을 가느냐 그 키가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잉태되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분내고 미워하고 실패하면 우울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예외 없이 우리 생명을 접목어 심장과 간장과 위장 등 많은 질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의 신 같은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됐어야 대한 답은 바로 죄악된 감정 때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명 반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선악과가 원망스러워요. 꼭 설치하셔야 했나요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2: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0: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저는 2주간 좀 목적이 있고 속셈이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속셈이냐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인도에는요 매년 약 제가 적어왔어요. 10만 명의 작년에는 91,783명이 새롭게 한센병 환자가 됐다고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10만 7천 명이 새롭게 발견이 되었대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명노봉 선교사님과 함께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하나씩 수저를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수저가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 그런 이제 계획을 함께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꼬셔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명노봉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특별히 더 시커먼 속내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요 수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요 수저를 수저도 사고 여기 밴드도 사고 이렇게 연결하고 구멍 뚫고 하는 모든 것들을 혼자 손으로 작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3국에서 수저와 이 밖에 부속품들을 다 주문해서 가지고 오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왜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혼자 이제 천 개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남고 놀고 잉여된 인력이 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만 조립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다른 설교하지 마시고 수저를 만들자, 그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은 수저를 만들자입니다. 이거 제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90년대에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가 있었어요. 그는 맹인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점술을 보면 그게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백사겸이라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그는 두 살 때 눈이 멀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살 된 아이 그리고 위에 있는 형제가 구걸하고 빌어먹고 산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술을 배우는 건데 점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통이라고 하는 통에다가 점괘를 놓고 뽑고 점괘를 읊어주는 일을 그가 했는데요, 이 백사겸이 용했대요. 어느 정도나 용했냐면 이 사람이 말하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볼 정도로. 근데 마음은 아주 악했습니다. 돈이라면 정말 긁어모을 수 있을 대로 다 긁어모으고요, 자기의 욕심대로라고 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했냐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부잣집에다가 털을 잡고 점을 치고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부잣집에 막내딸이 너무나 예쁘고 혼사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점을 쳤습니다. 당신 만약에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이 집은 폐가 망신할 겁니다. 너무 두렵고 영향력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귀한 딸을 이 백사겸에게 시집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원하는 것을 아주

악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통한 점을 칠 수 있을까? 더욱더 사단과 귀신에 붙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97년에 그가 더 용한 점쟁이가 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대요.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매서였던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도지를 주는데, 그가 나중에 숨은 보배라는 잡지, 그래서 이렇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지를 나눠줄 때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것처럼 너무나 끔찍하고 마치 통증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복음의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았던 백사겸은 마지못해 이 전도지를 집으로 갖고 와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던져버리고 그날도 그 우상에게 붙잡혀 잠을 잤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의의 산통이다. 너가 갖고 있는 그 귀신과 저주의 산통을 버려버리고 나를 온전히 쫓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것이 너무나 신통한 나머지, 신기한 나머지 아내에게 도대체 전도지의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전도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써 있더래요. 그가 그 전도지를 붙잡고 가까이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던 백사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점쟁인데 왜 교회에 가서 저러고 있을까? 목사에게 가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라는 걸 여기서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속상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괜찮고, 우리가 보아도 아름답고, 우리가 보아도 참 저 사람은 구원을 받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말 악하고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돈을 탐닉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사금이라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론 한 가지를 냈는데, 제 마음의 결론은 이 이유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백사금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주님은 지나치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있기에, 내가 만약에 저주 아래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 여러분을 지나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한센병, 성경에는요 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버림받고 공동체 안에서는 속할 수 없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려면 얼마나 많은 목숨을 던져야 되는지 아세요? 그는 길을 걸어다니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뭉들어져 있고 그리고 손이 썩어 들어가는 그를 보고서 예수님은 불쾌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4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대셨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나는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데 그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말보다 손이 빠른 분이에요. 이거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로 궁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먼저 내미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보다 몸이 빠른 분이에요. 주님은 말보다 우리를 사랑함이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정해야 될 예수님의 몸이 오히려 그 부정한 몸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와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지신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긍휼의 손인데, 특별히 십자가에 못 자국난 손으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육체를 만지시사 그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재단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더 핑크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손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을 우리의 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지고 우리의 갈급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매를 잔뜩 맞고 들어와서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밤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에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제 간수는 큰일 난 거예요. 죄인들을 다 놓쳤으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괴로운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와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간절했어요. 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미신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이요, 삶이요, 그가 맞았던 환경이요, 그로 하여금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망가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손을 내미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얘기는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널리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셨던 마을 한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을 바깥에 한적한 곳에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은 갑자기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이 바깥 한적한 곳을 뜻하는 것은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를 떠나 마을을 떠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있었던 곳이 이 광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병 환자와 자리를 바꾸셨어요.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그 죄악과 외로움과 저주의 자리를 주님께서 가시고요, 그가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병 환자를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한가운데 박수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향해 가시는데 성문 밖에 한적한 곳에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과 자리를 바꿔주겠다. 저주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바꾸어 줄 테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1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십시다.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 자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자리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들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가을이라 하기에는 아직 바람도 공기도 여름에 더 가까운 그런 날을 보냈는데요. 이렇듯 계절은 이름보다 늘 조금씩 늦게 우리 곁에 도착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졌다고 말했지만 아직 한참 더 아플 때가 있고, 새로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아직 지난 계절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입추라는 이름처럼 우리 삶에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겠죠?

입추인 오늘 새해 계절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하가워십 수지킴 피처링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타임 늦게 다가오는 감정들, 어려움들, 또 힘든 그런 모든 것들 조금씩 늦게 도착하는 이 계절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면서 너무 무더운 날씨 저도 숨이 턱턱 막힌다는 표현이 정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방송으로 아 너무 뻔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무더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 10시 지금 6분 딱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힘내고 잘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정말 가을 노래를 들어도 명분이 있잖아요. 입춘데 이렇게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오늘 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가을이야. 가을로 들어섰다고 우리 이렇게

0: 주님 닮은 가을, 러빔의 곡을 틀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오늘, 또 위러브 커피소년이 함께한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라는 너무 근사한 곡을 또 함께 나눠봤는데요. 커피소년 하면은 뭐 행복의 주문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미의 터치라는 곡도 쓰고 굉장히 많은 CCM을 또 불렀죠. 근데 이번에는 위러브와 이렇게 같이 부른 짤막한 한 2분 30초 40초 정도 되는 짤막한 곡인데 아 들으면서 참 좋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바뀐다는 핑계로 또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곡을 들으면서 왠지 더 기분이 좋았는데요. 오늘 원래는 CCM 잉글리시가 준비되는 금요일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여름휴가 가셨거든요. 8월은 그래서 한 달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CCM 잉글리시 또 만나게 되는데 항상 큰 웃음을 주셨던 목사님 오늘 안 계시니까 오늘은 좀 차분하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캠프 진행해야지 했는데 오늘 우리 막내 PD가 저를 하루 종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냥 앉혔습니다. 목사님 앉으셔야 되는 자리에 우리 막내 PD가 우리 이수빈 막내 PD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수빈아한테 목소리 원래대로 해 빨리.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CBS 입사하게 된 지금은 수수 PD 이수빈이고요. 사실은 저녁 스케치부터 어제 당신을 향한 노래까지 제가 계속 교육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CCM에 대해서 제가 교육도 하고 오늘은 또 저의 일정이 많아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틈틈이 CCM과 또 기독교 절기와 또 TV 뉴스, 라디오 모든 뭐 또 이게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수빈 PD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 정말 이 젊은 피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 수빈 PD 그 나이 얘기해도 될까요?
1: 네 그럼요.
0: 네네 2000년생입니다. 오! 2000년생 와 우리 막내 PD가 2000년생인데 아 정말 앞으로 어떤 역할을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살짝 지금 아까 계속 방글방글 웃으면서 잘 다녀오다가 지금 마이크 앞에 서니까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있어서 뭐라고 말을 계속 시키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응원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막내 지금 수수 PD고 여러 포맷 뭐 장르 다 가리지 않고 지금 배움의 자세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예쁘시네요 하고 송미영 집사님께서 바로 막내 이수빈 PD님 그림자님도 손을 들어주셨고 제가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우리 지금은 오늘은 이제 CCM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 어때요? 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프로그램 또 진행하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1: 제가 지금 시사부터 음악 CCM 다 돌았는데 너무 다 그러니까 장점이 뚜렷해서 고르기가 힘든 것 같아서 약간 욕심이지만 한 번씩 다 건드려보고 싶다라는
0: 다 해보고 싶다. 네. 나는 다 할 수 있다.
1: 약간 야망이 생겼습니다.
0: 네, 야망 PD로 우리 수빈 PD 또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어디에서 이수빈 PD 이름을 만나게 되더라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CCM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최근에 들은 좋은 CCM이 있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준비를 했더라고요.
1: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듣는 건데 꽃도라는 노래를 제가 좀 힘들 때 이제 많이 위안이 돼서 들어서 혹시나 네, 틀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선배께서 틀어주신다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0691님께서 수수께끼 PD로 들렸다고 수수 PD를 뭔가 수혈되는 기분이고 그 젊음을 청취자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그리고 목소리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바람내음님도 요 아 부끄러워 지금

0: 자, 오늘 이수빈 PD와 함께해서 저도 오늘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휴가 중이시라 CCM 잉글리시가 방송이 되진 않지만 오늘 덕분에 이수빈 PD와 함께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께 우리 막내 PD 뽑았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자, CCM 캠프 청취자분들께 우리 수빈 PD가 안녕히 주무세요 이야기하고 네, 끝인사 빠이빠이 해주세요.
1: 네. 오늘 잠시나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까지 많이 들어주시고 저도 계속 같이 들을 테니까 매일매일 더 많이 들어주시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 오늘 은영 선배 교육이 어땠다? 한마디로.
1: 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최고의 교육이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무사히 교육까지 잘 마치고 오늘 최고의 또 방송 출연까지 해준 수빈 PD 출연료는 없지만 오늘 고생했습니다. 박수.
1: 네. 감사합니다. 네.

한웅재 목사님 음성으로 들어본 노을, 가을. 정말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었던 동요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따라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입추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곡을 듣는 순간 이 온도, 이 분위기, 가을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예소랑지기님, 입추라는 말만 들어도 좋아 그런지 오늘 완도는 더워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은 다가옵니다. 오늘은 일하면서 사연과 찬양 들으며 일할게요. 스티븐님, 입추 절기에 폭염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늦은 밤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열대야 속에 가을 감성 느껴지네요. 파란 하늘님,

기쁜 한 주였어요. 평화로운 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이 제일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는 사람들 곡은 유리정은님께서 써주신 곡 전해드렸어요. 루아흐 엘로힘님께서 시편 3편 이승철 곡 신청곡 써주셨어요. 김정임님께서는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성진영 찬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준비해 봤어요. 이승철 범키가 함께하는 시편 3편 아침의 노래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님께서 목장 모임에서 CCN 캠프에서 보내주셨다는 강릉 커피빵 우리 목장 식구들과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은혜 나누었어요. 자주 들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아 새싹으로 오셨거든요. 강릉 초당 커피빵 이런 모임에 같이 나눔도 하시고 이거 CBS 김은영의 CCN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생각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효인 최영수님 집 가는 중에 찬양 들으니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을 느낌 함께하는 CCN 캠프 10시 37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뜻이죠.

성진영 가스레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이승철 범키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9910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올해 재수 입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고비를 힘들게 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주일에는 어김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딸의 모습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청하고 싶습니다. 소담이 엄마가 소식 보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담인가요? 그러면 입시 잘 해서 우리 뭐 수험생들 많이 응원해드리고 있잖아요. 고3뿐 아니라 재수, 삼수, 새로운 도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도전이잖아요. 그 와중에 또 신앙 잃지 않기를 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부모님의 신앙이 가장 큰 유산으로 우리 소담이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우리 9910님께서는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소담이를 위해서 잘 먹고 힘내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장간에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담이 화이팅 크게 크게 외쳐보면서 신청하신 곡도 함께합니다. 강찬 하나님의 은혜.

강찬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해외 CCM으로 돈 모엔의 A Voice for Worship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해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12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과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2심 선고를 앞두고 과천시의회가 신천지 측의 상가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의 행정처분을 존중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제300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 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에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교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이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었는지를 가리는 사안이라며 용도변경

0: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리해 공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과천의 한 대형마트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가 이를 불허했고 1심 법원은 신천지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과천시 의회는 결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12일 선고 전까지 법원과 해당 상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베네수엘라 현지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키트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구호키트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간식과 의료봉사팀을 위한 도시락 등 5천만 원을 현지에서 지원했습니다. 한교봉은 최근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실사와 구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교봉 김종명 사무총장은 현지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베네수엘라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에 전달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후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 박재범 부회장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대책은 지진 직후 1차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피해 조사를 벌이고 이재민 4천여 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가재단이 제35회 일가상에 이삭공동체 김기대 대표와 탐나라공화국 강우현 대표, 청년 일가상에는 사단법인 온기 조현식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김기대 대표는 2003년부터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서 주민 자립 활동을 펼쳐왔고 강우현 대표는 가족과 환경 분야에서 공익활동과 지역문화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조현식 대표는 전국 113곳에 온기 우편함을 설치해 4만여 통의 고민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등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랄학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안혜진의 물들어간 애를 전해드렸는데 9057님께서 벌써 절기 입추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늦은 밤에 생방송으로 공감할 수 있는 CCN 캠프가 있어서 더욱 행복한 가을을 시작하는 밤이네요. 이번 가을은 또 어떤 선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기대됩니다 하시며 신청곡 보내주셔서 선선한 결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그런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53님께서 강릉 초당커피빵 보내주신 거 우리 목장 식구들과 너무 맛나게 먹으면서 홍보도 했어요. 저는 여주왕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선물 보내드렸을 때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목장 식구들과 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진까지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저희 선물 보내드린 거 잘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김석균 하나님의 위로 또 앞서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김대환의 찬양 오늘은 토닥토닥 위로도 좀 해드리고 싶은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이어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피로와 수고 모두 다 내려놓고 또 주말 앞두고 있어서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잘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참 잘했다고 이렇게 위로의 찬양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3.1절님을 위해서 다들 위로 토닥토닥 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사연 남겨주시네요. 10월

30일 갑상선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이번 갑상선 검사에 아무 문제 없기를 혹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한 개의 혹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다들 응원해 주시고 괜찮으실 거라고 기도하신다고 새날님께서는 유은성님의 회복시키소서 찬양도 신청곡으로 전해주시며 모두들 건강하시라고 아프지 마시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김숙희님께서 2부까지 쭉 끝까지 함께할게요 써주셔서 조이 듀엣의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유은성 회복시키소서 준비하고 있고요. 대학생님께서 남겨주신 신청곡 가운데는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이 함께하는 오 기쁘도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곡으로 봉헌 특송을 하신다고요.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여행지기님께서 8월 30일 1부 2부 남성 중창단 봉헌 특송 연습도 열심히 하셨다고 멋지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남성 중창 왠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힘있게 부르시면 와 먼저 미리 박수를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 오기쁘도다 유은성 회복시키소서 조이 듀엣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도 전해드렸어요. 이혁진의 찬양 오늘 하루의 수고와 그리고 신혜숙님 신청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은 어노인팅 찬양으로 함께할게요.

어노인팅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앞서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CCN 캠프 이 시간에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다가 좋아요 눌러주시면 특집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도 5일간 좋아요 특집, CCN 캠프를 통해서 1월 1일부터 방송된 찬양 선곡 리스트에 여러분이 좋아요 표시해 주신 곡들 중 100곡을 골라서 하루에 20곡씩 전해드리는 좋아요 특집 꾸며드릴 텐데요. 지금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미리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특히 CCN 캠프 새로운 노래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높은 순위에 벌써 오른 곡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 방송되는 곡까지도 또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 헤지키야 워커 찬양으로 You Covered Me라는 곡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This is just a simple song.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야트막한 산들. 우리나라는 평지에 비해서 산지가 많은 편이죠. 한반도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라고 하는데. 하지만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이 숲을 체험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숲의 향기를 느끼고 싶을 때는 큰 마음을 먹고 나서야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도시숲 평가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숲 기준은 3, 30, 300이라 불리는데요. 일상에서 나무가 최소 3그루 이상 보이고 나무 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300m만 걸어가도 공공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게 이 국제 기준이라고요. 자, 여전히 서늘한 그늘을 찾게 되는 절기상 입추인 오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가끔 고개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산을 보면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환경이 또 있나? 이렇게 도시에서도 산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있나? 근데 그 향기를 또 느끼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곳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예전보다는 주변에 공원도 많이 조성이 되고요.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고 그래서 도심에서도 약간은 그런 숲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3, 30, 300. 나무가 최소 3그루 이상 보여야 되고 나무 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300m만 걸어가도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렇게 좀 점차 더 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글리클러 피메일 트리오 앨범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이어서 이길승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산과 바다와 나.

바다 바람이 시원하지만 또 그늘이 없는 바다보다는 지금은 시원한 산이 더 낫지 않을까? 그늘이 있는 산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산과 바다와 나 이길승의 목소리였고요. 여행지기님 금요 예배 끝나고 8월 30일 남성 중창단 봉헌송 준비하신대요. 그 곡이요. 나는 일어섭니다. 이 곡이라고요. 예, 피어워십 앨범에서 함께 듣죠.

피아워심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했고요. 수연님께서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정원님과 밀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따라 말하다가 정원님이 최를 딱 말할 때 딱 그거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 밀당에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빨리 말했어요. 의외로 여러분이 그 제가 인사하는 그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인사할 때 참 좋거든요. 오늘은 한 박자 쉬고 했는데. 태백이 사셨었군요. 산이 너무 가깝고 높아서 답답했는데 요즘은 그립습니다. 네. 산 가까이 살아본 사람은 또 거기를 떠났을 때 많이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죠. 산이 주는 기쁨이 크거든요.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왜 계절마다 산이 변하는 색깔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는 것도 참 아름답고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안솔민이라는 아이들이 오셨어요. 새싹 표시가 있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0702번님의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오늘은 제이밴드가 부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신청하신 분은 가을향기님이시고요.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바람의 향기님, 월요일에 캠핑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 집을 나와서 여수와 순천에 왔는데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차 안에 있고요. 저녁에는 숙소에만 머물다가 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힘내세요 하셨어요. 너무 더워서 많이 누리지 못하셨구나. 그래도 또 이 더위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렇죠? 바람의 향기님, 그리고 이병희님은 이번 주일이 교회 70주년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전 태영이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집 앞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26년이 됐어요. 8월에는 기도하며 청빙한 담임 목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3시에 오후 예배에는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리면서 조찬미의 교회 준비해놨는데 같이 들을까요?

조찬미 교회 들었고요. 에스프레소 님도 그렇고 준이비 님도 어제 CCN 캠프에서 소개해 준 곡 플랜팅 워십의 보그만의 자유란 곡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고요. 이 곡을 다들 좋아하셨나 봐요. 들렸을 때 와 좋다. 우리 당신을 향한 노래 가족과도 같이 듣고 싶다. 네,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플랜팅 워십의 보그만의 자유.

플랜팅 워시 복음화 내자유 심플리 포 앨범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까지 들었습니다. 어제는 열무김치로 오늘은 밑반찬 만들면서 찬양 듣고 있는데요. 결혼한 딸과 나눠 먹기로 해서 이 더위에 엄마의 마음으로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빈님 그리고 딸기님도 친정어머님께서 다듬어주신 열무로 김치 담으셨는데 맛있게 됐대요. 성공! 뭐 열무만 있으면 여름은 날 수 있죠. 맞아요. 가브리엘님, 세종에서 삼형제 29개월 된 쌍둥이와 4살 형아. 이 삼형제가 전주 할머니 집에 온다고 해서 분주히 준비하며 당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더위도 잊게 해줍니다. 가족의 사랑이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이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그죠? 푸른 동사님이 신청하신 풍경 하덕규가 부르고요. 차이님께서 신청하신 나무엔의 쉼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무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제가 열무김치 얘기하니까 다들 아유 지금 우리가 아는 맛있는 맛이라서 그래요. 하경승준님도 아니 갑자기 열무김치 침 나옵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은 열무냉면에 군만두 예, 식사로 결정했습니다 하셨어요. 메뉴 결정까지 됐습니다. 8751번님의 신청곡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오소량님도 부르신 곳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목소리가 있는 보컬이 있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마커스 부르신 곳에서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전도서 3장을 바탕으로 부르는 곡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턴턴턴 오늘은 주디 콜린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라는 분이 입추잖아요. 주님의 시계에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운행을 하시니까 이제 바람도 불고 가을도 등장하고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덥다 덥다 그래도요. 이 절기라는 걸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절기에 맞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딸이 엄마 일을 도와주러 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좋으시겠다. 딸이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신청해 보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랍니다. 기쁨이 님이 신청하신 곡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나다운 계절 님께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신청하셔서 기프티드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어폰 끼고 당향도 들으면서 국립해양박물관 관람 중입니다. 우리 식구 즐거워 보이나요? 359번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하경승주님께서 신청하신 거 예.

빛을 따라 걸어가 사랑하오님과 함께 히스플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야님 집이 부산 연산동이고요. 산 아래 아파트 19층인데 3일째 에어컨도 선풍기도 안 켜고 자연바람으로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야님 이건 복인데요. 요즘에 이 더위에 이렇게 지낼 수 있다니 이건 복입니다. 복. 김명수님 어제보다 약간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 계절, 이 절기를 무시 못한다니까요. 예,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예,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태풍의 간접 영향일 수도 있고 3571번 쓰시는데요. 오늘 중1된 우리 정후 생일입니다. 항상 모든 열심히 하고요. 성실한 우리 아들.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고맙고 정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정후야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축복해. 세상에 빛이 되길.

정우가 좋아하는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래 정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고 우리 또 안전하게 지내자. 김형미 요게벳의 노래 축하곡으로 전합니다.

정우가 감동했대요. 잘 태어났고 축하고 김형미 유계비스 노래 그리고 주영님과 함께 조수와 축복의 통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포도밭에 체험학습 다녀왔어요. 4240번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셨는데 알알이 달릴 포도들 예, 기대가 됩니다. 하나비님은 드디어 우리 자녀들 오늘 학생부 수련회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길 바라고요. 인솔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러블리포스님이 오셨어요.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곡 김명식이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김명식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허유미님 오늘 몸은 좀 더 어제보다 나아지셨는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늘은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나의 나댄 것은 손영진이었습니다. 여름에 더 주의해야 될 게 찬 것들을 더 찾게 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온도차가 있어서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그리고 장염도 조심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님은 이제 조금 나아질만 했는데 남편분이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잘 이 여름 지나갈 수 있길, 감기도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요. 꽃사슴님은 수요일 밤부터 장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얼른 나오셔서 예, 또 이제 건강하게 드셔야죠. 2969번님은 소록도 봉사 다녀왔는데 몸살이 나서 컨디션이 바닥입니다. 그래도 쉼터 식구들 21명 밥 해야 하니 힘내서 예, 밥하고 있고요. 이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힘들 때 밥하기 힘들 때 그냥 알약을 하나 먹으면 배도 부르고 영양도 다 보충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가끔 생각하는 거고 주변에서들 밥해야 되는 입장에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7507번님께서 오늘 저녁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유아부에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지호가 맡은 말씀. 예, 암송한 대로 항상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멋진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호가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명가님도 꽃보다는 나무시군요. 저도

꽃보다는 나무나 관엽 식물을 더 좋아하는데 그 반려 식물과 얘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제 마음속에도 나무 한 그루 키우고 있죠. 조이포요 나무. 힘들고 지칠 때 쉴 것이요. 고맙습니다. 오늘 조이포요 나무에서 편안하게 쉬셨는지요. 오늘 끝곡 걸어놨고요. 마야님 사연 그 소개가 될 때 듣지 못하셨대요.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 이럴 때는 이 방송이 다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동그란 발을 앞으로 쭉 당기시면 앞에 나갔던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예, 그 다시 듣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이에요. 다빈치님 은혜 신청하셨고요. 근무 중에 몰래 듣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늘 끝고 은혜 준비해놨습니다. 노을가을님도 은혜 신청하셔서요. 이 곡 들려드리고요. 갈보리 싱어즈 목소리입니다. 저는 생방송으로는 월요일 그리고 당신은 향한 노래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둡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는 미국의 헨리 젤리가 작사한 가사에 조지 해리슨 국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으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입니다. 작사자인 헨리 젤리 목사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1500여 편 이상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부흥사 찰스 풀러 목사가 그의 라디오 방송 시그널 음악으로 이 찬송가 후렴 부분을 사용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둡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0: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북중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8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난처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미래이자 소망인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2026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빚과 가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해 낙심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약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사호성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8일 토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5장 듣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윤화의 찬양입니다. 나무엔이 부르는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하품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0: 시편 53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3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53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르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유혜정의 찬양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한소리 중창단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에스겔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열두 해 어느 날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죠. 신탁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고 묵시서고 또 이 에스겔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1획도 착오 없이 그대로 성경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열두해 어느 날 열다섯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에스겔서는요 연대별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제별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BC 597년에 제2차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가고 난 다음 12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12전이 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과 비유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열국의 마지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열 번이나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19절에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 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 열국에 대해서요.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라는 이 표현들이 열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이란 것은 이제 뭔가 의미가 있죠. 보면은 반복이라는 것은 메시지예요. 1차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는 첫째는 반복되는 것을 이제 큐티 하실 때 보면 반복되는 것을 자꾸 동그라미 치면 답이 나와요. 보면 어느 정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이런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열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일국 백성들에게 일국에게 일방들이 적으면 너희들은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말할까요? 보면 이런 무슨 뜻일까요? 보면 오늘 이 에스겔서 본문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 일국의 일방들이죠. 일국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인자의 애굽의 18절이죠.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왜 그래요? 보면은 이들의 마지막이 여러분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마지막에는 내려간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죽어요, 보면. 그리고 그 부귀 영화는 잠시예요, 보면. 100년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지만 결국의 마지막이 너희들은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울지다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보셨습니까? 주변에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저기 옆에 보면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오가면서 무덤을 보는데 이런 무덤이 뭐예요 보면?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보면. 인생이란 것은 이들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있어요. 얼마나 강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아시리아 제국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이 있고 엘람이 있고 아수르 시대 때 그 독일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엘람이에요 보면. 그리고 메섹이 있고 두발이 있고 26절에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에돔이 있고 29절에 이들이 고관들이 있고요. 왕들과 고관들이 있고 무서움이 없고 힘이 있고 강하고 19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열국들이 애굽이 아수르가 엘람이 그리고 메섹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움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들의 고관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22절에 거기에 아수르가 그 모든 온무리가 아수르와 그 온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아수르에 가도 니느웨에 가도 전부 다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때 세상을 누볐습니다.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귀 영화와 강한 힘 그리고 정복을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로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무덤으로 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24절에도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이에 있으며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가는 도다. 그들이 지하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마지막에 뭐예요? 24절에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뭐죠? 당하도록.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영화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마지막은 무덤이고 이들이 인생에서 100년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죠. 아수르가 이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8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 벳살살 느부갓네살이 있죠. 그럼 벳살살이 있죠. 그때 메네메들 대결 오하르신 저울이 하나님이 재어본 적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왕권을 줬는데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 아들 때 무너지고요. 메데바사에 무너지고 메데바사도 그 뭐죠? 그리스에 무너지고 그리스도 로마에 무너지고 다 그들이 마지막에는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냥 죽었을 때 들어간 무덤은 그냥 무덤에 불과한 겁니다. 죽으면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 안에는요 다 똑같은 무덤이에요 보면. 우리는 특별한 무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석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똑같은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안에는 다 시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지만 죽으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무덤의 모양만 틀려요 보면. 요즘은 무덤도 만들지도 않습니다. 화장해버립니다. 요즘은요 화장도 안 봉분도 안 만들어요 보면은. 그냥 뿌려버려요 보면. 결국 인생이란 것은요 무덤 그 자체는 차이나고 죽음의 장례식 절차는 조금 차이난다 할지라도 다 썩어져 없어지는 그냥 시체에 불과하고 그들이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같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열방들이 아무리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그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보면 30절에 보면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가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여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한 그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뭐죠? 당한도다. 여러분 결국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이 백성들이 열국 백성

0: 여성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냥 마냥 사는 줄 알았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 주위에는 그들도 다 죽어서 무덤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 여러분 그들도 죽어가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보면 사랑성도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본문 말씀 보면요.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가운데 이미 엎드려졌고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불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한 자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힘이 있었고 다 용사들이고 무기를 가졌지만 결국은 그들은 서울에 내려간다는 거죠. 서울이 어딥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 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칼을 베개로 삼고 그 백골이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27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기 죄악을 졌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이 무덤 속에서 사는 그 다음에 생애가 뭐냐면 자기 죄를 짐을 짓고 사는 삶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열방에 대한 여러분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뭡니까? 하나의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의 무덤으로 우리도 그냥 하나의 무덤으로 그냥 남는 그런 인생이에요. 보면은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열방들은요 결국 썩어져가는 죄로 인해서 죄악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열방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의 마지막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울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보면은. 비록 우리는 때로는요, 좀못 가졌어요, 보면은. 좀 영화, 부귀,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 집만 바라보고 삽니다. 지금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여기에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누구나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바라보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류지광이 부르는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어서 김경미가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8월 8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푸른 가시 부르는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박지은 그룹의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12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과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2심 선고를 앞두고 과천시의회가 신천지 측의 상가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의 행정처분을 존중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제300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 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에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교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 공공 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이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었는지를 가리는 사안이라며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심리해 공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과천의 한 대형마트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가 이를 불허했고 1심 법원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과천시 의회는 결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12일 선고 전까지 법원과 해당 상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베네수엘라 현지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키트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구호키트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간식과 의료봉사팀을 위한 도시락 등 5천만 원을 현지에서 지원했습니다. 한교봉은 최근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실사와 구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교봉 김종명 사무총장은 현지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베네수엘라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에 전달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후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 박재범 부회장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대책은 지진 직후 1차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이재민 4천여 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경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경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2: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상처를 치유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라.
3: 상처를 치유하라.
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가지 병에 시달려 삽니다. 그런데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와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영적인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6~7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 환자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이 심각한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대부분 상처 입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제목 때문에 샀는데요. 마크 마토우세크의 상처와 마주하라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자기 가족사를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30살의 매력적인 은행원이었던 누나 마르시아가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심한 신경쇠약 증세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난 가정에서의 누나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활달한 성격으로 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던 누나였는데 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 삶을 견뎌내고 있는 거야?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동생에게 던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마크 마토우세크는 그 이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나의 마지막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견뎌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삶을 견뎌내고 있는 거야?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누나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과거에서, 이 같은 트라우마에서, 이 같은 상처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는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데 줄 아십니다.

가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는 일반 보통 병자들처럼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난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내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나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라고 물으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되새기면서 주님께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의 기억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벌써 잊어버리는데 상처를 받은 나는 그걸 꾹 움켜쥐고 아픔과 미움과 섭섭함과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 구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육신의 병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다가온 병을 찾아보니까 온갖 병이 다 스트레스부터 오는데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만성 두통, 위장병, 고혈압, 협신증 같은 심장병, 뇌졸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탈모, 각종 암으로 나를 괴롭혀서 결혼을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음의 문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거 내 얘기다 하는 분들은 오늘도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참으로 힘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절망에서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실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에 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5장 8절에 주님의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한 치료의 선포의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병에서 도움을 받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외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토고덕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과부가 통곡하며 울며 관을 따라갈 때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그 슬픔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을 본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다 손 얹고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배신당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포자기, 좌절, 고통, 괴로움, 슬픈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그가 누워 자든 때로 온갖 세계로 더럽혀진 더러운 그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이겨내려면 상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놓고 있지 말고 들고 일어나서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고통, 괴로움, 절망의 쓰레기를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미움, 분노, 증오, 갈등, 온갖 서운함을 일어나서 들고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와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멀리 여러분 내던져버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그 절망의 자리를 내던져버리고 앞만 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지사님이 한수방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남 추성애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강남 자택에서 마약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약하다가 붙잡히면 갔다가 훈방을 받고 나오면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아무래도 도지사 집안이니까 마약을 할 때 경찰들이 그 마약하는 주성을 붙잡아 감옥에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남경엽 지사가 전화를 해서 내 아들을 좀 잡아가라고, 그냥 놔두면 또 마약을 하게 되니까 잡아가라고. 그래서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남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본인이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것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찾아가서 큰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희들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랑 헤어져서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들도 울고 남자도 같이 울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똑같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나눠줬는데 너에게 상처 준 걸 용서해라.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은 안 했어도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여러분의 가까이 알고 있는 분 중에 헤어지려고 마음먹은 분 있으면 가서 말리시기 바랍니다. 자네들 입을 상처를 생각하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살아가도록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더 이상 깊은 상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은 가서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뭐 그렇게 내가 편하게 좋게 살겠다고 싸우고 헤어지고 또 싸우고 헤어지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9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보고 왔는데 저와 같은 나이에 장로님이 예배 드리시고 심정지가 와서 천국을 가셨어요. 예배 드리고 영광 가운데 천국 가셨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천국 가셔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래도 나이가 아직 70이면 청춘인데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쉬 지나갑니다. 뭐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욕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평생 왼수 만났다 그런 분 있으면 평생 왼수랑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인생길에 옳고 그르고 따지다가 이렇게 덜커덕 세상을 떠나면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과거의 상처에서 노예남 받고 마약에서

받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사님이 마약 중독자 치료센터를 지금 경기도에 설립하고 있는데 제가 힘이 나는 대로 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체험을 받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미움, 원한, 분노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아픈 상처를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의 아픈 상처를 치료받기 바랍니다. 나는 치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서로가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 지금 우울증에 고통당하는 분을 돕고 있는 구인유 작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미국 IBM 볼더 연구소에서 국방부 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팀장을 맡은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로 무엇 하나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열등감에 눌리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한숨 쉬며 절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의 대답은 단순히 뇌하학 물질의 불균형이라 이런 설명뿐이었습니다. 약을 보행해도 우울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 뉴에이지, 동양철학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독교를 찾았는데 교회에서 만난 전사님이 우울증은 영혼의 병이기 때문에 동양의 어떤 신비 명상이나 뉴에이지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사님의 고함에 따라서 예수님 영적 기도를 드리고 아멘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옛날 배너에 나왔던 것 같이 여섯 마리 사자가 철벽을 막 끌고 가는데 그 여섯 마리 사자가, 물론 배너는 말이 끌고 가지만은 그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꿈에 내가 애들을 다스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가 사자의 머리를 짓밟으니까 수레가 날아가 버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깨보니까 꿈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아, 이 우울증이 나를 저 사자들이 죽음의 사자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내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구나 사실 깨닫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모든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었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감동도 없었고 믿는 열심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도장을 찍듯 제 가슴에 확신을 심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울증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번에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두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두려움이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사우랑처럼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무기력하게 지하실 한 구석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동시에 마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는 사우랑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악한 원수에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포하고 나니까 두 시간 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12년 동안 괴롭혔던 우울증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12년 동안 같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온 가족이 같이 그 아픈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의 짐을 안게 되

듯이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기에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큰아들 결혼하는 걸 반대하다가 아들이 화가 나서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느냐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아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 신학을 합니다. 송신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성경적 집단상담 기쁨의 샘 리더로 섬기면서 대화식 말씀기도 아바의 800회 등을 집합하면서 교회 학교 폐쇄병동 등지에서 우울증과 정서적 문제로 고통나가는 사람들을 상담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오감으로 하나님 만나 순간순간 그분이 주어주시는 사랑, 기쁨, 평안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나눌 때 모든 이들의 태생적 갈망이 비로소 채워질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울증에서 완전 노예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저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간일 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치료와 자문을 어른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치료받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듯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인류의 숙명을 완전히 극복해낸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현대의 장래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온 마을이 죽음의 음산함과 통곡 소리를 함께 나누며 죽음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집에서 시신을 모셨고 그리고 마을 중앙을 통과하여 관이 나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죽음은 깔끔하게 단장된 병원 지하 시신 안치실과 정중한 조명이 갖춰진 장례식장 뒤편으로 멀찌감치 물러나 있는 듯 보입니다. 강력한 죽음의 악취와 비참함은 완벽하게 세척되었고 우리는 잘 정돈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죽음을 차분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죽음이 내 삶의 문턱까지 바짝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세상은 죽음의 실체를 우리의 눈에서 성공적으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세속적 철학들과 관조적인 담론들이 현대인들에게 무감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이치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이러한 담담한 조언들은 그들을 들을 때 마치 우리가 죽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속적인 관조는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의 자살률을 높이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현대인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당당해진 것입니까?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그의 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에서 오늘날 현대문화가 보여주는 이 어색한 의연함의 정체를 정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슈메만은 현대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죽음의 미화이자 거짓된 평화라고 단정합니다. 현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가진 진짜 비극성과 공포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에서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그런 숙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깨어짐으로 찾아온 가장 비자연적이고 가장 침노적이며 가장 참혹한 영적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현대문화는 인간의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필연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중한 장례식과 그리고 그럴듯한 철학적 언어로 죽음의 독침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보이는 당당함은 실은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영적 마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깔끔해진 장례식장 조명 아래서 그리고 어차피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덤덤한 철학적 위로 속에서 현대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죽음의 진짜 공포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이야기는 담담하게 들려오죠. 하지만 정작 내가 나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은 평소에는 죽음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남의 일로 여기며 의연한 척, 당당한 척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막상 의사로부터 불치병의 판정을 나 자신이 받게 되거나 차가운 병실에서 삶의 호흡이 사그라드는 죽음의 현장을 실제로 가족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면 인간이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죽음의 곁을 지켜온 이들의 기록 속에서 가감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러한 불치의 병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 예견되는 이 현장에서 이토록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 호흡의 멈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내가 평생 구축해온 온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나의 성취, 내 존재의 모든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적인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그 죽음 너머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 막막함이 극심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의연한 척 당당한 척 포장할지라도 막상 죽음이 그늘이 내 육체와 내 가정을 덮쳐올 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첨단 과학으로도 장래 문화의 화려한 포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죽음의 문제 앞에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과연 어떤 대답을 지금까지 제시해 왔습니까? 인류 역사는 이 거대한 공포를 마주할 때마다 나름의 신학적 철학적 정당화를 시도하며 죽음의 독침을 무디게 하고자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먼저 동양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를 살펴봅니다. 노노선진편 제11장에 공자와 그의 제자 계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계로가 감히 죽음에 대하여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미지생 언지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듯 유교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면하기보다는 현세의 윤리와 삶에 집중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슬그머니 회피하려고 합니다. 죽음,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연속선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은 쳇바퀴인 윤회 속에서 자신이 지은 행동업에 따라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반복 자체를 고통이라고 보았고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의 세속 철학사조와 물질주의는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소멸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크로스의 말입니다.
메논이 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에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에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 세속론적 존재론 역시 죽음을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니 그저 수용하라고 냉소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대답들입니다. 유교는 죽음을 회피하고 불교는 죽음에서 빠져나오자 열반이 되고자 하며 세속 철학은 죽음을 체념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죽음은 그저 자연스러운 이치이거나 비워내어야 할 집착이거나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마침표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속의 회피와 체념을 넘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23절은 인류가 마주한 죽음의 실상에 대한 명확하고 엄중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정교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삭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한 달 동안 땀 흘려 복무한 대가로 손에 쥐는 정당한 봉급, 바로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한계도 어쩌다 찾아오는 우연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결과로 주인에게 정당하게 지불 받게 된 대가입니다. 바로 그 심판입니다. 성경의 첫 자리인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을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존재의 소멸이나 호흡의 멈춤이 아닙니다. 죽음의 참된 본질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으며 일터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꺾인 나뭇가지처럼, 산소줄이 끊어진 우주인처럼 숨은 쉬고 있으나 이미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죽을 자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영혼의 생명선이 끊어졌기에 그 내면에 가득 찬 허무와 공포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쾌락의 독주를 마셔보지만 그 단절의 깊은 절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의 삶의 맨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거대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져 사망이라는 엄중한 삭스를 받고 탄식하는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꺾인 나뭇가지처럼 살았으니 실상은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다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단 하나 확실한 대답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얻는

본질은 세상의 철학적인 체념이나 자기 수행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절의 사망이 우리가 죄를 지어 받은 정당한 급료인 삭시였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영생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삶의 지혜나 윤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지불받아야 할 참혹한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끊어졌던 생명의 줄을 당신의 피로 다시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참혹한 형벌의 틀이 아니라 죽어버린 인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위대한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마는 그의 책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정곡을 찔러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표를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예배는 그러므로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과 다시 연결되어 교제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바짝 잇대어지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산소줄이 다시 우수천의 모체에 결합되듯 꺾여있던 나뭇가지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지듯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이후에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던 신먼즈호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지요. 배가 산산조각 날 듯 요동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한 구석에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너무나도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난 뒤 웨슬리가 한 모라비안에게 두렵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인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이 웨슬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한 뒤 웨슬리는 모라비안 지도자 스팡헨베르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듣죠. 스팡헨베르크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까?

0: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압니까? 라고 연이어 물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질문들에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이 흔들림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뒤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침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웨슬리가 경험한 회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데 관심을 가지느라 가장 중요한 회심의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바로 그걸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지식이나 머릿속의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던지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 결단 행위를 성례를 통하여 드러내도록 해왔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그러하여 왔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또한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바로 그 몸과 그리고 그 보혈을 받음으로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순간 성도는 생명의 모체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잇대어져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는 죽음의 그늘에서 방황하지 마십시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소망교회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쁨으로 즐겁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주신 그 생명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이 절벽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임을 믿고 세례와 성찬과 말씀으로 날마다 참 생명이신 주님께 바짝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망과 허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고 기쁘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겁니다. 신자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관전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가 존재할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아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양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는 끝이 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또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대단한 건물, 웅장한 오르간, 화려한 치장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됩니다. 지하 월세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칼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V

화단의 바닥을 자세히 보면 작은 개미들이 부지런히 지나다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비교하면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존재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오가는 곳엔 어느샌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우리 인생에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명한 길을 열어가겠죠. 오늘의 기도가 작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 손길이 모여 예비하신 길로 가리라 믿습니다.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도 여전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며 활짝 웃고 화이팅 합시다. 예, 아유, 힘이 나는 사연인데요. 예소랑지기님,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부러라도 웃으면서 화이팅 하자는 이 한 줄이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예소랑지기님의 신청곡. 같이 흐른 곡은 Take time to be holy, 너 성결키 위해.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폴리안님은요. 따뜻하고 은혜로운 목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김정희님, 눈뜨면 듣는 미나님 목소리와 찬양을 정말 사랑하는 79세의 권사예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예,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문자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입니다.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아이들과 평창에 휴가 와 있는데요. 산책하면서 방송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안개꽃님,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세요. Here by the 내가 매일 기쁘게 한이바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문자 뒷자리 4414 쓰시는 분은 이 시간의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광명에 사는 귀여운 손주 김건우가 엊그제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대전 유성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손주 건우의 건강과 또 주님의 은총이들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신청합니다. 4414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 손주가 와 있으니까요. 맨날 방학이면 좋겠죠?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울수록 사람들은 시원한 커피나 달콤한 팥빙수 같이 더위를 밀어낼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장염에 걸릴 위험이 더 크죠. 아무리 덥다고 해도 차가운 음식은 적당히 먹고 오히려 몸을 보호하는 보양식을 먹는 게 이롭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매일 습관을 좇아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면을 채웠습니다. 인생의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강건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고향 임마누엘 교회 전담양 목사님의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세요.

오늘은 문득 집에 있는 화초들에게도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화초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새 새로운 싹이 나고 자랐네요. 좋은 건 함께 듣는 거지요. 흙냄새가 좋아요. 9376님. 우리 9376님 댁 화초들도 이 곡이 마음에 들었겠죠?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주연님 신청곡. 친정 부산에 내려와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의 폭염도 어마무시하네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940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인천 승학체육공원에서 운동합니다. 이열치열이네요. 꽃다발님, 매일 출근 준비하느라 참여는 잘 못하지만 라디오 채널 고정하고 새벽기도 다녀와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네, 더운 날씨 속에 저도 우리 꽃다발님을 응원합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게시판 채팅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기도가 공유됩니다. 세 식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 갖는 아침 시간이 참 좋아요. 세탁기 돌리고 찬양 듣고 요기도 하고요. 제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게 해주세요. 하늘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흐르는 찬송, 찬양곡들도 참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판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시는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이렇게 게시판 참여 함께 하시려면 핸드폰에 CBS 레인보우 앱이 설치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도 이렇게 레인보우 앱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거.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 끝곡은 에밀로 해리스의 If I Needed You.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6: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엄청 더웠습니다. 지금도 벌써 30도 넘었거든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실질적인 위기 상황인데 다음 주에도 내내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니까